0: 德国南端区别些，几千年数年，将等位去书记选拔，让永将去主席干部点去，让永将师兄去军内从都作用能的。几页书习近平的党委松懈开心去广团，与着谈六种切的，老对去变着突破一些他，他觉老美去做内联团规制节能些。从头到第六层头，将永去狂我场面，党中央他解释几个旁去特区规制他，让永将等位去列个两次六的团军内的切的。目前团结系主角团结很明显的边角电脑列片用脚规定当他老款门明彩连跟领主车友们是电不起订阅批给动位一切电动他苦个他真龙三道图切的边角批给着车他连跟三百新年老对图三位边角列团结娘娘触动他列个转当切动那个在最阳他卡带脚踏团员他们进后面接前头，电梯去人车连团，抗压住内，军队专门为推破了卡带护塔阵地，边角兵把你电梯过内，怕你路途用奇怪。玫瑰塔拉去跟着几步困难，边角他也成为冲击去与破塔团的前军事塔，掀起雷动，立刻被我接前脚跪地当内，我对雷军去南部沙巴护塔丢过。批给东为孟西电都当地推起松北苦格上部腾进去列国们出国南查拉德国主体他国不动脚兄弟革命列国阿咱族徒步他族中有不起徒步归地护他当托我与列博切的东国那个是由腾进去的新松列团那个持续了几年失去了的团聚持续切当开列修博牌堂几所严肃老师零年面具地堂所盲片车上心女抗议对内要不出国初对七月，南京七点，张林奇合作一礼堂，结合了国国七点，配音女伴做出接了新年，进了国国脸皮内皮堂，避免南昌经过，小区主任推仓所接七吧，杨贵所天空去立彩的木堂，新青娃娘来同色七点，林奎去天来控制七十几，立彩十礼堂，娘都批给东土七国。推特人心的明年变作批给东桥规制堂到十七年年岁我的东局接了兄弟脚的母推车特卡民宿干年落到前者吞不切脱给给那错吞菜用途东坑土基土前年将用其变作不切脱配狂批用瓦切归系等于批从推特如果也是过了职业书习近平的南位给谢克亲戚广吞落到吞于他亲堂杨塔为西吞立即到我顶住他老大明码在这做吧厕所狂徒过他才进行他他才三处顶住接切脱三轮文件二位十动他女子吞年期我的那批动画年纪六十七吧这一女士七月兄弟家吧我所车所切脱六十动画我能托国送来吞十七处切切的明码去厕所他就能点着送用他这都切过是对于的从这托推水他们进堂不才给您切的那几期群用体内通得牌松脱在瓦堂更新降低密码推测以推门堂西去欧元区对比车谷堂出行业主业务切开推门堂欧元区阳台内皮给得去西兄去列团主角规定等为特区三国约七国西等于皮从这托努斯给推控古迹列去堂门为皮具前阵二位切动堂九诺比特堂大用去特皮具切特界开用切约二位南京切的我藏没东国事我是东土七国西端一批。从对头特动小区里的去女区切的汤不在历史东的汤穷追祖追祖前吞了不太狂比东的所以吞在了新竹农事。
1: 那个我奶奶做别事让我等我一军令委员车站部委部长徐志文提你对让军从七座村里看到都是能够七十一天拉什么那么大七八趟杨特别七十一看着他林说人大最年轻说这当时你不去过他。借用了习主席准备蒋台长心疼特别长心国家长心借了新主席会他在电波送的对新增长的力量跟这么多团队的不奇怪人类就在他特别当国行那边理智党罗就以空都是了新主定色不奇怪新那边不敢组建提出去了当国行李红的给你规制也不行的前些比不在六十堂习主席偏的接了当国界写的要用的成年日不当制作成立车下不大恐别用久了规定当国的姐姐你送到我谁
2: 忙给对不练我他忙给对了公啊忙了偏多国姐给自己举着东边起军人俺子年就前边跟着你
1: 那个我奶奶最别是接着你是年年纪跟我说让你从师兄三月的兄弟看起三月的用着从头错的 표제 진행 규제 되진 급 순배 지역 내수 모두 나머지. 정 진행 당 유고 팀기 팀장 선발 장小超 이 표제 진행 규제 되진 급 순배 니도 뉴스로 연다와 준비해 니슈 초년 다와 집에 니슈 니니 바라 사사라 서경아 초대 뒤럽 사바라 표제 진행 타제 공비 총회 나바 성부 관리 공부 바치 규인 시 숨으시. 금디 규제 되진 뒤 규제지 정당 관리 공부 타 자거 주변 남수의 투구 창와 망소 휴제 망와 최종 시기로 통제제 제유라 지구인왕 용치낭기 표충 내제 접대한 체례 진도로 망소 진의 지구제 가 숨는 예내 표지 진의 규제 서송타 신내부 소정대 토비 유세 춤제 지류도 응원받지 주임바시 용 진의 단 유고팅기 팀장 준바 장小超이 금디 규제 되진의 첩첸 중리타 첩대팀 니슈즈루 지주 체유지 소대 카세와타 나도 평소만 쳐봐. 처음부터 도부시와 제기 토니 표기 등주 야부 등주 인시에 송부시. 정 진행당 유고팀 규제추의 주장 두릅지시기 금디 개선에도 차가라 개선에도 첩생 차가탕 개선에도 차가시 직니의 예유 제님 소배원의 주나 정치를 깨자 유배 기왕송탕 장중지 기왕이 제조 내륙하니 외조로 체배 제님은 인시에 유유제 송부시. 정 진행당 유고팀 지배십주추의 주장 刘洪清기 금디 진행규제투신지 미유조니 지망休息인신 첩대연탄 점두 진도르제 지구참아 지망라 리미토 고이 지주인라 디미 망조진내만 점주인 지구진 타동 망조지 십준전도르탄 레제부겐르지 십준전도르소 망조정신지 리내지구 망부비주인신 송부시
0: 루총슈뇌 야케 공생키 300리내 초와 표숨 초동체 랑존키 세구카키 무민슈샤리내키 지편 롭첸탄 캔덴라링크 지편 수치진드소 조피정신탄 찰로정신키 캐슈댄비 치구럽탄르비신유프리 샴나티고키 성규세로나 타스총기 루총치베 치구디내소 남바사트키 루총치베 무민슈샤리내 표체 찰구키 지편 롭첸시 초신유프리 롭첸토 겐라키 코데웨이 게체토네 투구처 수익균 표체기 피게 루규타 캔덴 레체소제 티신 사호민저웨이 견쿠이 캐주소 루프티 십차치신 유프리 로만디 윤팅키 랑니키 심나산베 교체테다 냠투두네 견쿠이시 찰구이 친두이 도지수 유프리 타스총기 루총치베 치구디네키 레툰바 덴지니에준키 라링오메토네 추구초 견제 철구의 치유를 죽디 콘주의 응위민 슈샤링네 별체기 인왕척수 철토부체칼 릭람사르드타 라구구인뇌라 정다탭토부체 유지승부리 응위민 슈샤링네키 제주 롭수 공세링키 링네초와 불숨초스당무타 순쇼저피키 류제진돌키경 추구초 열신초와 조난사업진유프리 타스총기의 왕후진 뉴주디네소 러투내중니파키 루충슈뉴 강제보류진도 차츠우응안 고수프리 진슈부초 중시퇴부타 보루각초타 쥐리 펜주성대치부소 강지태량 하장 댄자큐괴 남봉원시유 탈 진슈와 야탄숨소업계기 루카 숨소니 적중숨리인의 진도체프리 진슈와 롱댄키 마보루격교가부유 타바보루격내 러시주구도 년폭삼니 레리 강제 보도자 캔시 차고 체규 태인 시세프리에 타세 왕후진 뉴주디네 기지겹지니 젠도 존니 초기 겐코와 손홍타예 대롱안주 점린 강제 보류 젠도 기급탄두네 열신리 치부탄슈뉴 강제 보류 젠도 카지니오인 디미유조우 초구츠 류제르 가심나웨 체로 등규 태인 시송프리 페샬류 저유정토 공신 대처 저유정 윈팅안키 总 mesin robjo chejo ruqin ta nyam ji tho ne don ya min ni za chu le shun lu chung ke mang mi lob che yar sin ke ngun jong gar sa su yu pri mesin robjo gun dong bu chu gu chor chu ge ya dan so lob yu pri nang jo nang shu ke yu tian yu ke ta re nga chu ge chi go shu yin ne lo hua yang che qin song xi xie pri kong xun de cho za yu zong wen ling a ki le tun ba su chen hui ye Lu Chong Shun Tsuar, Yasin Rin, Chukye Yagu So Te Ki, Dengja Lop Su Gyeb Ma Se, Nguan Zong Che Ne. Lu Chong Shun Tsuar, Deta Ngang, Chan Long Yung Gyor, Ramde Che Yu Ji Sung Pri. Cham Du Chong Gi, Ba Shui Zong, Ne Rup, Dang Ma Shep Shu Dine Su, Yasin Rin Ki, Ji Pien Su Ti Zin Rung Su Gu Tang, Lop Chi Rin Chong Ki, Lom Chuk Gyor, Rimi To, Yasin Rin Ki, Jue Nye Shep Shu Zhu Yu Pri. Cham Du Chong Gi, Ba Shui Zong, Lop Chong Tang Bui Lom Ma, Yung Chong Chi Cui,
1: 唐浪北南区人别国内俺村人送他查街点在铁街写着落成时写不着得了我奶奶嘴别塞你写红湖南面具票价的这个那么长开心是银别一个今年是国内我昨天前天去票价的那通嘛花个重点的也让店内我有时中国做不来湖南面具票价的随军拿在肉卷起别那么宽别的就这的
3: 巨人间堂龙路间间面具马兰族用法的人不全部中国村地域第一人中间第二个人被今年社会内我村村店间间马兰族用给东西干的杀对今年社会内我村村店间堂这些间巨人间间的推送三百六百了工地当一部是先到穷我了西呢那么这天呢你到你是他们老了吕布社会堂你多少三年内西 一个年度面具新旧店内的国主席人店七人间接来的了店的第二个堂行行什么重点堂总什么西人街人心年规的台湾内国村街冷水组内内面推上堂家具设备今年社会内七天间接都能不写出笔年度女三个月轮就怕了那么这天人家的行政女三年的七天当行社会家当主堂总日本面看家了怎么
0: 西林地吹电行东站卡些接了接不堂人在接呢忙做每天吃七顿阿不就拉怎么拉心地虚呢面具女人餐店都动不堂西林面具接你不切了动哇铁板内破被内巴拉内是西安破被你个穷都动哇所以铁偏着温塞都不听也不是这个连我奶奶去比赛我的社会长得中间人内三个切过各堂不你退避我堂过错结果脱 贵部这些堂常常说三腿开卷点别人在列车差不多前年咱爹龙洞去路去点别人内能去堂退入三边三腿铺住去帮阿七给去念上抗令文把钱预备如果我张拉去他听人内三个七个托与天盲水人内去几百个位拍下小熊是送不了结果比如托决定作为人内针对前年 配穷去咱们去我们中央的针对前提咱的总体最新咱的独白人群去归不堂团结系团结基础能去超阳南关把钱约肯定行政团结针从回帖团结牛天忙不约进他玩脱不能重罪你们来看去咱不整个有不有些咱的总咱身不能重罪你们来看去从你话上不
4: 人内啊，咱把你装作养鱼，咱把这里敌人的技能搞不就不轻松死。咱把你也不弄死。
0: 人内三个七个人，他当科技陆军人内去七天七日人内，我们学校人内去第一新中国电视前的，来去忙做他，人内团结把其他女生学怎么了，科技也热偏龙洞去陆军三支前线，陪他货币人在别的去七天差不多两千年，是么儿人内去端木十八西项玉片。
4: 我们去选举局子吧，我们学校人内去第一批七天十九吧，电子评测去，各个阶段去录取堂，咱得对不对？咱得快点接一个，七日前呢，每天晚忙完，咱得录取，写到头前有几送不的。咱的总体选举些吧，咱们这是全家去。还有个玉米两个，他是可能那个，蒙古卡是个不要穷不的，还讲个搞不轻松，对呢？他忙完把我让弄不的，哪里？
0: 这个压到压子我也给，没那么样得不应。他定给人内三个七个人，人在差不多堂，针对针中，别的所钱呢，没得开起来去忙错堂。如果玩酷给人内录取堂，啥推错话村别人内给端木十八西项玉片，货币心情陪约来团入卡，卡住级别入面，咱的总会去军来书记选拔，总师兄去军来总门选拔，王子超爷。
1: 人内别的七班团来陪着来团顶上别个不谈，俺去这三大部队内部业务团内创新团结动员，代表参军人士送不的。那个连我奶奶最别是，这次女士接单女士年龄，俺中个人别都不去。参赛接不得去，来参三不总些吧，决定做接别。你老女士走路，让叫兄弟参赛先别去，绝对下不去结果，哪是冲的人这种都别行，忙做了再算参赛准备谈。
3: 结果是为新竹参赛所接的单位不是，结果没有的参赛准备真贵的，人力参赛两年其实做忙不做不嘛事，人力这些局内参赛两年级别，出名忙做忙不，一忙做也不是。那就中间人这种新竹来参赛老师学习实在接来点吧，别忙老准去，新竹这边参赛先别去过，你这你个别别好像搞不穷。 ngaitirin chabdai tangwe cinri langzai tang xeji tada ni gordin zhokwa lupju yin xie zumbushi. Chigo berin, xebshu zhuga ki xiang tang chongde digu zhokra soz jue de nele pibe cinri xeji chabdai tang wenge mechu xie yubashi. Xingai langzai chile kebe megara rangxin ji guo ne chori ji tuizi rangxin ji nebu guodan tang cinri tang tuinbe sinzi derdang so ngakzai langzai lup yubashi. Zhizhu zong, lian chu xiang
4: 热入创作原田康给主任这些次令起这是秋季的没把这种创作能拿大在国内的这些做教育内的这种员工过世了没必要没杀了杀动的这种大也不让给他家也搞的那个给别人让人穷千里点最康给千里贴的浪活呀推着都落不成能具体落不出当千里催的穷穷些一不是现在为千里落不进去
3: 罗马村村里了感兴趣的活生皮不是有。例如从罗马村当表罗马，别么见人气，却不成为村的群众忙不起不行。第二呢，先是忙不现充些些不是有。大丁姐现在想被起我的重视的汤，得归罗马村、李红、贵人的姐子别呢，忙做的三百日内做完平时么早就当军不是有。让军长现在听给听长选拔，你也晓不易。我做没得行着来汤。
5: 健康偏见，盲偏存在，没得不是女。长期吃不少，只有吃不了没呢。制作用处，村里种了糖，村里了干心，村里吹不起的，存在吃的单位，那么上不下不是有影响，是不是？
6: 平均三九零两张，在确实区，居住级别怕难落坑。
7: 농구 망초 로고 집에 셀키 디미
3: 늘에 오네 내 주변에 니자라 선고 봐라 장정종 류제 주인의 신도 중화라 니도 뉴스로 류 배기 류제 전도 뒤세기 준비 치고대 우리 스구지 르당 강구로 신준 전원 전도로 급주 봐 진도 고바라 我的是个不生总花了重叠动我做就是有。他的见证真多了结果没给见证多的他表面没给见证多的错别人真多的做松松的也有把他我把现在没断续咱们真多的学就是有。现在中国来现在他的见证多的让他是一波了接着出去人你怎么预计过了我们将别人这种的麻烦你们做错过了他看了不起他过多过这些也不是
4: 这两天，十八托在密西东阿边的西东对接派的人被越南给十八托学的日当刚果然针对的车型不是。我的是为老子学的，只有给我们外国这些不是呢。他听见这两天，看什么些他麻烦运作，哪个说说对外人用科技局的村里当推不了管理些不他，沙头宁安堂堂那开龙雄所的推磨嘛人被事业不了点呢，十八托堂。
0: 对面健康，英雄那么积极，前列前阵这两对比，这两趟有过那么的仔细，细节多，规则堂，推进多，完全成就不是。下面来三角多对卡级学员，之前你是年年三个月，平均仓央工作人耐心就听错耐心多突破，听错题做呢，罗州松林，水源人耐松江塔，日雄马铁，日在三中所一天，村大人心气中间托不堂。 苍蝇家村只有六个人呢，电锯被处八成千马些，该用人心去苍蝇家村人生协助冲突停息他，朝代人呢，起舞那错别有些。你对，定亲总去六节不制作前呢，香塘重叠卡托新竹学堂过去中大这批，中大体，沙头屯外塘松竹前呢，新竹学堂路塘，新片西区这些局呢，新竹芒草去，电价都写十当元片。
8: 你对，让院长新竹村里看去，他拢担着秋空健康糖尿病院松脚区级别绝对作物级别七吨体质级别的糖，来屯边崇明塘雨果园区金味果区西区体质级别，担着健康定价松脚七卷七吨七一片。星期天，天地平均三九两只来钱去总体进口啊，这次的拉糖，苏南屯住了，是不是千古难看，还不是的了？ 这部这次南京建了年终学院多次的拉糖，我样样见建议。星期天，天地平均三九两只来钱年终学差。

0: 퇴경 안츠 랑골 동안이 떠나시르 찌로 랑골 닥경기 시제 야보마게나 키랑 칼로와 첸텐시르 찌롱아
1: 퇴경 안츠 랑골라 지제 야보툼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툼나
0: 키랑 체당 덴베 칼로와시 칼라인 랑골 닥경니 제나 피타

0: 나한테 미래 게임스나 야 틱지 카르세세
1: 카르동도스
0: 메벨 코
1: 틱스
0: ཁྱི
1: ཁྱི ཕྱི
0: 공리 질이랑 티켓스리는 아니 게라제야 게라제야 근데 실로 게라제야디 어디 게라리길
1: 레슬레슬
0: 사티는 어 개셔쇼 찍으셔
1: 레슬레슬
0: 또디 돌아침다 이제 응원다 있는 어 세쇼지 다양 디르샬로나죠 최저 나로네 지 단다 로지요 말아
1: 봐 봐
0: 다지 단다는 양직 셀마세 코르랑 지게 야마 어 세르친 결친 세르친 결친 인데스메베 인데직 지길
1: 레슬레스
0: 개인의
1: 경수도
0: 디차루리 단데 대개 좀 방향시라 갑자기 규리야 전주 지부체 아니 클릭리 아니 딘데체루리 어 합다 디칭만이 기마 모터 두스탄달 땡게땡게리아 로시 인더스 디칭마리 아 타코 트랄라짐나 클릭리 제 로겨겨치 아니 갑자기 규리야 디 지르시 아니 클릭리 제 아니 로시투리
1: 아
0: 레스 로시는 이는
1: 洛亚街巴埃马里，莫这穷用洛车站坐哩。类似类似。但嗯，别下些那个啷能做，那洛沙亚的发电机修了，是吧？第，其实这汽车上面呢，那嗯，其他呢，在这里，我就是单独哩。类似类似。第单独亚的，我那现在叫老给他的，没修嘛的。是吧是吧。电池是吧？是吧是吧。奥迪、洛迪的车主哩，别就单独哩。类似类似。但这要洛沙尼没在，你。
0: 간점지

0: 老生个里，谈到林建的信息被林建的人培养成龙天气体力工培养龙天气，甚至天气气象管理的三名马尼，天东学校给兰国大江学校给林建的是，林建的出国大江堂可以念书天了，念农普松错过学北京托天拉丁学前的，可以大江说天气天气写着，可得信了为给接托的我这趟参加了学个月北，前两期同我个作为处理呀，平把我托别写着看嘛，有人托别热我学个人。
1: 来塞个啦，目前呢，这只是被弄掉，我这拿到起。来塞个啦，对呢，他那吉拉那做老三亚，他那发电机，加上那奥迪，这托拉车门呢，也，停车修吉拉那，他那，那的停车了老三亚，他那出租车门，是吧？是吧？奥迪干的样子大呀，这个。
0: 啊，来塞。
1: 他的老人舅妈话起，那就他那的，东大大天大干的下去，啊呢。
0: 莫这样，这个老板对着呢，你电脑老了，他那那就微信去了。
1: 啊，那是六十几的存，对吧？存在。微的，我那做他的地里，莫这大，他就那老，他电瓶小是没办法。老板的是阿福，老板那老的里，他的那莫这样，这个老板对着呢，可有的肮脏的地里里呢，鸡蛋呢，马上的就送菜给，就是。 就算差俺这是利益了，就是讲的呀。第一，那个那做他的，像，嗯，刚说的，发电机的能打很多，老也啥都会的。马上过安装中年了嘛的。嗯，老板对着呢，就算他差些，就是讲的啊，利益多呢。那你样的，嗯，我那做他的绿色的叫买不下去，那做叫老的，嗯，电池是没办法，电瓶修了。
0: 我提供一下了，那电瓶的，俺从来没那样，可多样，俺做他的电池出席的干对呀，都是大家做的嘛。那是。可有干的，江南没得啥事的。那是。电脑老了，出席他的电池是中国的，江南去。那是。江南的他们呢，俺做他的电池的，能打很多事。
1: 啊，那是。
0: 出席的江南，江南是中国的。
1: 那是。
0: 电能打很多事。 对呢，电脑里呢，电视中国的，那是，那不，也没那么么说起。那是。看你了。那是。你他们呢，提起来了，电别的，他得是干，老没不大，干别说是电的。
1: 啊，那是。
0: 电脑里呢，他的那讲，也没那干讲啥多呢，提起来了，干别的，嗯，阳光阳光他有看到老可老傻嘛，特别去传达些，啊，对呢，也解决了。
1: 那是。
0: 啊，电脑里呢，讲那的多呢。
1: 那就，伢可都培训大家多。那是。那，那是。但，做了的，等到，大概的水平的发电机的电瓶是那个，马拉的那个，去开始出来小有那个，特别的，搁这里过来，所以给，这，不给大家钱啊，给特别去给那个，我就拿送啊。那的，我那就就做那老了呀，去跟这里过来，所以紧张那老了呀，他跟这里老远的买给大家给。
0: 马拉群居学了，干不起学了，是吧？个啦。
1: 对，么个他发电机给干了呀？对，过来动大大，听大那月色，马拉地干了干净。哎，你陆续给这些，嗯，叫什么的？差几年就批把它了，因为呢，哎，可发电机的，这，呃，叫咩不玩？
0: 是，伊朗都，嗯，底下了，老呀，把这，嗯，叫老的呀，可是么这叫老的呀，他的，嗯。 他家里说后边想起了，可是人那个我得有的，他那那做电瓶是了，家里说的，我的干的都拿出来了，懂大的听大干的，过年在你外家说的，我对你干了多些，你过的，嗯，大些些的外干的下过去，外干了下去，你，嗯，就什么的差些，就些的差俺干的呢。
1: 你老爷啥都不去，那是，
0: 天明到老八节，嗯，可能就都是他，嗯，要老八节，等到就是没了嘛，别像中年六十呢，你可以让老爷要个啥都过嘛，那个，就是
1: 来嘛，我原来呢，那老爷不啥么都别打听过，是吧？
0: 是嘞，
1: 那是，等到
0: 发电机是了，
1: 这个是呢，我的个人电器嘞，是嘞，嗯，可是就是差些呢，就比差矮巴拉个城市的这些个有呢，那你。
0: 嗯，专门不送过是吧？那是，那是。嗯，我那是夹不牢的，他都没需要嘛的。是吧？电瓶修了，夹不牢，也没得用，改了。我对你，你我都是在别啥子呢？中年这通过呢，你我那是。
1: 메디 촐아침데
0: 아
1: 메디 나로로 사두고 오면
0: 레스 레세로 라길라 따단단 아주 중요한 대동 카나로 자조지게 랑거기 구지 말라네 트눔 자기 요새 고랑기 이게 지단 때 비네 대야 탑시를 가려버렸어 제 끝나도 거니
1: 다시 들으자기나 트눔 자야 지요만데 다시 탑시 역시 단데 근데 수다 배셔는 추자하면요 디처리 추자사야 단데 배셔는 다 다른 원리는 소모도는 가야 지요리기 근데 로동 부 부동이에서
0: 시켜시
1: 주셔는 로는요 이거 가야지 트눔 자하면은 다시 제어만이라. 다 인지 미지 다 트눔디 개인적 선다. 다 배차는 나 주께 개국 단다 놈가니 뒤기 놈가니 양티미기 나 주 단다 놈사라. 다 자기 주는 요디 거스로 알. 양티미기 주로 후 요풍 주로 후 요풍 주로 전 요풍 아니 심미시가 자기 주는 어디게 나로네 단다 나 주 놈가니 르르르르 요리. 간 요 겸듄스. 어디게 있는 나도 카드 제니 야고도
0: 다디
1: 규르 못함나 눈 튜눔 단다 자야디 지 그날로 숙체르미슈 정식감다 정식가세 제요 말이 코가나스나 쭉도 거르게 오고라
0: 라오나
1: 다비 거르게 오고 매 자체 다그라 있는 는 거 정식 직다 가버 자체 가루스라
0: 르바르바
1: 다 튜눔디 쭉도 거르게 오고 일단 학과도 요풍디게 찾아로 단단한 주들이 배주인죠 고교 김내견이야 다디 인지미지 지규체인가
0: 레세
1: 다디 배 가제샴돌
0: 아 레세 다다 랑고르네 다직 튜눔 잡이는디 내주 챔버르 와라
1: 라리
0: 인지미지기 남사 랑고르 소사 친제 인지기 바 소가 치는맛이 두스다 거르 파스 잡다 거르랑 신게 가샤스 니게 내주든지 요마시비시르 봐 레세 레세
1: 로
0: Let's see, touch it. Lost in the game,
2: 주식이 우승주 양타기 람니지
3: 샤차오의 청규태 닝유의 여무인
2: 다리키기 센신부디니 변종롱친 인천리쿵 표괴롱진기 짐주 태진시비 리센시

초장 기 저공 힙도 줘봐서 지실 진수도 차장 등산기 뒤들니 독주 진진 박삼치신기 리시 최외 인더블레 사경 캐나 직비 제가 졸라 초도 징발줄 바나 유기 줘봐 당조 뒤슈 뒤슈 징발줄 리나 몽신 요나 넘버 요라 동나 마룽지 강강 사다 지부 대대 타다 기회 제발줄 시 송바다라 친중 배들 진나탕 호르소 기침룬 규로네 송 벤덴 사자베 동접소 쯔미 용차 진이 잠마도 주의기 저공 청의 신이 니며 까먹다르치 꺼나 하람기 지주니 갸표 익찬 캐바 같이 침무소네 중화따라 직주기 남이 중니수 뒤벌레 치직히니 게리 체와 지리 쯤바 멍지 망워제다 바르기 직히니 갸크라와 살레 체베 섬지대 게도 마와 지는 룰레 체베 나가직다 류게도 마와 호르소와 하마인레 체베 우수찌데 하마인기 게도 마와 푀 지우탕 차 시문디 전주직레 체베 아와 척디떼디 깨도 마와 시다 난기 직시니 동탕 동탕 소당 문남디 디시레 퓨미 폐지를 개발해베 딘남다 주기 치무 중니수 진수다 양 룩직레 치 직시니 치워다 배바다 짜다 지우디 시다 난기 직시니 감상 진나다 김상 호르 칼로문 불게 베티 직시 셰베 낭네 제외 직수 독점 인큐도 라디 테다리 김베 금세양 매치 끝인지 공변지다 대니기 송균라 개조왕 아바 침비 주시 진리기 독가부 강중 지메 균균 캐버니 송 남극 간된 포트란베 협두 중리기 천도 진벌을 대표 낭남소 민중 중등규를 머리베 지친 급시워 시 총자 뉴미 샤다도 세규 유발레 가르신소 민추 급가르 고지기 추도 송어 잠도 텔레 신베 직주기 니콘 디시 세월 송바 마트장 양디 타니 방배 유 묘송와 사무 우마 텐규루에 따와달 게리장 민라 멍지수왕 머추베 팔마 제외 직수 창촉배 금전 태달당 현양 로변 침비 송침은 매바 빼만가당리에 단디 범인 세낭디 세당침은 탕시발 가이 민지 끈열 중 땜비에 긴둔 세그 종시 세월 급에 된라 식는 세당시발니 공두 주바 따르 급시장기 답지 창초수 민사도 제바 민발 유미 견럽기 응아균 진불 세싱 가이 민지 시바니 급시 측저다 꾀니르 중 시바니 매직거진진 공뱅지다 딘예기 구도 급시르 하강 치미 딘딘 서준기 딘조르 산딘 초신부치 자조기 유 구순 톡딘 사신 요치 제추나 와두 짐신 제발 차월레 신바달라 시슈 쿠르티소 꾀니르레장 학벌 제바다 덴베 긴딘 세크 종시방 유산도 치베 상계 뒤디지다 개발 변대 세규 차전 초용다 장루 스팅베 춘 증규 상계 디 지수남니 급시 쪽라 강토 자카 콘팀 지미기 창미도 년구르디 시숨기 초가 초보다 탁든 혼단입에 채찍네 종의 발을 백으로 쳐디다 재진 쳐디 조두기 상강 앞결 니원네 로다르 추주 멜람치무 선주 제베 상관남다 년달 망기기 년굴신 주인인 땜베 딱부 규구 현지토 계집 천박근기 의구 최고라 진규천 남갈기 착시 갸지 몸이 균수 소기 제법 강라식중 매치 끝인진 공변지다 등이 범이 세난기 규기탈 로변 침부 롱둔 토기 식 인바라 코랑기 롤 네베 댄시 수친기 요롱 롱튠탄 튠바 딤민 현식 뇌 중심

경민 전 남계 지대당 며칠 끝인 전 등이기 주무로 명원 친부 장기 리기 세무 협중 땡땡 점아 때로 제티 정시 가와 신대토 방매 가든기 초가 자질 장내 미진와라 한편토 펩 공만 딱 붙인뷰 장 년대 피난 라틴 용친 칠수 공록 구배토 자스스리 지제기 공통토 남기 힘은 등기 딱부 홍티가 내 사딩기 기구남 직두 뒤디 지나 짐기 경화라 강기 이 주민 정부 대발라 제수장디 여럽기 로스라 전박기 두배 미치나 년장 강도 요장 초수 멀롱외 제외 경화니 하공만 남기 공바인 대당 툰바라 주민 정부 심기 대반남 참발 경화니 네 계럽 남기 록수인 네 내장 하 공만 남기 공바탕 튠바라 네 랑기 차월 준비 레 가월 제반남 공띠 민당 자사소 이 구에 차가 능규로 급시와 틀균 칠기 태진 남기 지대 키기 어구 강진배 당분네 고랑기 차와 만조 발 샘 장부유권의 시몽표와 인배 네네 수레 난글라 코발 분명시 남게 지대규 강진 내기 조주 부인바 맛에 다규 폴란 내기 규네 희몽 양양 퓨주 휴중하다 학벌 내내 강진배 희몽 퓨와라 공띠 다겐 능규르 규 매망라 편배 공라 뜸바인 규 내기 끝인 짱배 공바당 뜸바라 팀기 로스 진제기 차와 남균당 뜸배 뜸바기는 규랑기 파미 내기 모토싱 부저주규기 발랑 수레기 순남 폐용 개티 침루당 개외 박양수제나 규기 세디 차원남 추신 갱금 지겹두 침루 유발레 도두 매배 쯤발 기식 용신 치슈 공록 구버 진다자외 세둔라 시바제신 티네 미진와 라량 공만 침뷰 끄이 폐배 된도르 진 뇌만 낭달토 족돔수 그라 라르 퓨두 침베 디투스지 공기 쇠레당 생되바인 미규네 미규기 발 근체 메발 짐신 장내 지규로 용진 지수 공록 구비 근데 탐에 제숨다 시베 쓰리 제싱 디급 협중 딘딘 쯤마라 코위 옆집 바상 지리 산된 삼통투 구담시 캠부 변조르 차과양 공사 추윤 행계네 제탄 규제 간된 추골링기 캠불 고샤장 메치크진젠 티니 메완 침뷰 깨규디 우리게 민주링도 링니기 고연 로바 종다 제바르티 로벤 최종배 종도 공로 듄키싱 쪽라 직버 통일 센섬 특진 제급 진가는 공남계 지대 공감 마주시 메완 침부네 다자 균된 롭종소 하람 차수치 유치 규비와 당자 용규 갑펩뎁 디급 잔두 쩐라바 신의 지규대바다 뻔입에 잔두 침을 류발레 세마 징내기 니르규 고유 하람 센삼 제 춥시 디게 법균 년슈퓨와띠 개칠뱁수 잔두 시그 치투바식 중날 약중 조죽가는 공 내긴기 대뜹 공마따구 침부로 긍지 년준 비케제 지경 천조르 체그 가피블라띠 산디엔두 피베 개초 구 공만 계산 겸수다 명원 추계 침부 행계기 중두 잠두 깔라바다 양제마 용조하다 대주르 진진 중니 몸차르 똑치 지간나 꼬르차장 숨다 제기 제문 중부 냥아 메롱 류탕부다 니버 숨버 제기 숨규제 뷰어제베 공사 추일 행계네 리키 캔논베 수레토 노인 벤지다시 첸수기 생두젤 티네 미진와 공사 추일 남미네 공마 딱부 침부르 휴나 제버띠 공마 사종 개뷰 개체핍수 내긴키 대베 투살레지 공남계 치딘 코베 네타기 노 벤지달라 나량 투살레지 공기 촐로제네
불규네 불규기 바르 장례 최초 사경 최초 공룡 앞에 진다 탐에 쟁이 줄을 시바다 뜻주 젠가룬 공 남게 지된 행시기 제 진의 록수달 돌주기 교차양 재신 대지 대표인 차별 밀규 족발된 쓰리 흉시다 공동제라 샤나 날게 띵질라 밀릭받지 디변기 코세 공주 더불 제유 원리 당제 장마 공변지 다탕 협중 띵띵 점마 미미 규제라 지세바 진짜 제바 인시 개조하고 공마다 명원 침부 소수 띵지 희밤 침모 재미 치워 송지 당제 사다 로난 쇠레수 제시 지시 당자 며칠 끝인젠 공변지 다탕이 공을 변요 석두 당제 집규급 군의 차시 자수기 록수달 불락해 달규 균시수 삽줄기 패봤나 자발롱교 민남네 불래 달규수 등앞엔 통유 매백할 며칠 티니기 첸라 노유 뺀지다시 노유니 소개기 뺀보시해봤다 뺀지다니 렉자르 섬지대 깨리 케바스르웨 주된 지신 마독발 니란수 뺀보살바 정기다 휴와 대니 배바기 구슈블라 푸동 체바식 최도 제 디급 럽버 인독치 치 셰차 당제 송와 퇴행 나리양 미완 친부 꼬치 주도 협중 딘딘 주매 직세 바상 치린라 고마다고 친부 림버 순베 태지 초르 근주 제행 자스 쓰리 뭐마 치짱기 미완 친부 현튼도 행주 파종 칠수 공로 주주배 된다 타면 제게라 마도 마핍 두보다 메타로는 공만 취행기 협된다 편중 디탭다 우마 시중미 창면 초소 집중 제기 치도 며칠 끝인지 공변지다 등에기 토기 라나 메베 정시 급시 답지투 사강 치미 딘딘 상계 끈가자와 등 송지도 습균당지 설상례 주배 체바미 서구 미제 체조점 목구라 신부치 투미 차견소 급시 땡팁도 세웠다 소크 규조소 매도 중화 사신제 디급 명원 친부 검참 뜸추 출시 능유 종급 정중 골무 담를 제바다 지시와 경지 부동배 서공 담르다 큰휴 제바 따치 동쿵수 수레 제와시 매유 로난 명원 추계 친부 공부 현듄도 시급 공조 현딥소 쿠바 요지 제골니 며칠 끝인진 공변지다 디니기 순균 털로점례 십지 이그리소 많이 디네 미진와 명원 순남 도께 디니기 직세 중와 달래 버두르 교민 남게 공매 롱기 표기 개불 교체 오르 중갈기 변 세원 돌진 남게네 간딘 치링기 기자 주바 소라 치도 악배 미차 수변 세모와 희당 바이사 공랑진 최상숨 랍겐진 키야 희소 미는 오요 요치토 대다기 겹질 공만 침부 깽아 유아사한 안편 키야 잘 구지 종이 맨주 실링기 멍미지 요치 졸배 동수르 고요이끼마 끝인진 티 옆 랍샤 십중 치링 완계당 현지 며칠 끝인진 공변지다 딩이 넉주파를 폐배 사설 졸토 나리양 선주 로낭 갸중 멍민남 제시현불 교배 내신 투왕 폐발시 공도 현지기 센나와 딩이 표기 좀바보 찰진 둘인 댄진 변조기 잠바당 체링 편조 라기 중지 갱구 난신 변종매만 비준강내 비준낭외 남타르 착진 급시외 미럽기 중어 쥐바 수미 땀기 르무 시차와 변올기 표게 농진기 개주당 툰바라 중지 원삼단자니 양뒤 슈바티 류니바티시 센조생계 띵디 리젠 퓨심바인 리젠 저주당 직조난께니 순남 제시 라다 십실 챙겨봐니 계산 주가 라지
텔레망웨 낭듄 센듀 유나

대리 세당보대 개아마이 세당보대 개아마이 라지갈란자 라송자 라니바자지 내아바제 내아바마제 당대리 그당보여 개아마이 그당보여

0: 제남처 공감사 디랭키 대단 남든 리제나 금메베 랑견정 멘즈캉 로네 디가기 봄슈 멤버 제시게 라리아 로에 네시고리아 젠지 슈베 제법 축구디 슈예
1: 메도 예사르 야구시고요나 니오요라 땡고요바타 메제 디기 땡부시고요나 디탕라 땡고요 디탕 메베

0: ওই টিজু তে মরে সদা দিছি দাওয়া দুরওয়ালা কাজ কাটা মত নিয়ে বয়মা দিছি দাওয়া সুমরে গঙ্গা তে তো নামাওতা ইয়া ইয়া গতে তো দেওয়া ইমেজ রে ইয়া ইয়া গতে না নিয়ে নিও হেপস কো চতে তা কো দা তো জু ইয়া গতে কো গরা দে দা তে সাইন কেস না যে ইয়া লোন সিনা মিন্দো কো গরা দে লেন্সেস না মিন্দো দা ও দিয়ে দি তা দু নি দা ও দিয়ে দি তে ইয়া গতে
1: 디드나니 뇽다 아니 군가 나고 비 남시게 다 저제 개바다 마선은 아니 첨보선은 디다 아니 장아티 게게 군간 디 아니 마요레스 다 아니 니샤지긴 거는 참어 데즈 아니 가나 저 나마와 요레스 니모 데와 요레스 다 한다 다가라 아니 참어 데즈 나이디 감마선은 뭐 어떻게 게기 요르와 어디 선다야 나도 디드 데다 테나 쉬바다 니모 데와다 아니 참어
0: 那瓦里斯的，就我们这看到的是那电灯也都是虚不拿起的，你说的中文的，别个有意思的，你说的。那是那是，那个是一个啊，罗内是有根据哪部经不赢呢？人家那么多新的钱币呢，啊，那做工地的呀，人土那是难怪是吧？
1: 是工地地嘛，那也得买一万。
0: 那是，那钱币呢，啊，罗内贴不定这钱币呢，人家那给觉得的，肯定是那不赢呢，呀，我那做面具干的钱呢，差几的，也个穷鬼难。
1: 那些，罗南铁布的那个光了，虚不耐心个，你做罗南铁布是平原修不罗啊？那我平原修不给建的，当然就平原修要说呢，他平原谁上了当罗啊？平原谁上了开了，是那个了，当然就有所有的被修耐心去了，都当过啊，都当旅游部，这部地的平南是那么多，旅游部是那么多，我地的嘛去了讲过啊，地的讲呢，他光了虚不耐心个。
0: 이론은
1: 제보 된두기기니 리바 리바추기와레스 테마데베 아니 조다 가나도 다 대부치래야 다만도 소수게 치투베 가나도 마가라 마가데 가나도 마타 바주 마르와 마 어디나는 아니 단지다 단지다 비초도 아니 디나는 비빌인데 디나는 쯧 어디기 쯧쯧이 단소나 리바테르 촉도 능력 비인 숨고도라 어 다든데스레자 디만제 아니 당하라도 나서도 쯧벌 차샤소나 세다 쯧람 메 제스도고레 나란즈 표지 소아리비 고마타소나 나즈 카레 쯧베타지나 세제 면제 시레 미다와레다 세제 면제 시 세제 면제 시긴 나즈 질라 차샤소나 람자 메타마스리 요마레가 세다 어 쯧람 기토니 엘 쯧톰네 디아 슈레 다 나즈디 탐고 총총 그다마 똑다마소나 총총가라 아니가 세다 쯧람 되제 저그레스 테베 따부기 나자라 끝내 세 가르 땡기고 와레스나 다 서베리고 와르고 샤사바 마사바 아니 옹업체리 신도그리 두두 쇠베리 정지당 와레 정지기 아니 좋았다나 되어라 가마스나 정지당 주스나 정지고라 아니 베게세 네버 와르고라 정지 생각주 뒤소리 비티시기 아니 네버 땡세나 가서 말스나 정지 추고 베게세 있다 세면다 민나로라오 당지들 배에 장애기 내버대여자 다 마사다 당지 어디서 땡구리에 숙도제 세서 고를 쉬면 난신기 빵에 되게리 처구다 닝바다 아니 한부 대표다 어다 땡제체 수저치고만 아니 나랑도 찹과 망쳐 그래서 찹딩 나랑도 추식으로 와 추고 고찬데 추고 고찬도 뚱소나 아니 리바디게디 라르치 리바트엔데르치 어디치 와레스 디기케바이 와레스
0: 레셀 당나조 남규커균리네레 미네 담제 세네 단단네 담제 국내 리스 진짜 죽을 발
1: 그래
0: 이네레 키랑기 남규네 세탄 줄람디 양 야고지 송토비나 야 내시 몽고지 메보야 나야리 양원고기 차례 몽고스난 투고 是吧？
1: 对对对。
0: 那老外那些的，我那水平呢嘞？啊，他看了 M 字那个蒙古学生不是？他第一个三九我那水平呢，做人别是动作怎么过呀？当人心差个拖不大，当人心给当个那种乌兰达的个俩破肚七万个身体动作，他用怎么去缺啊？他提醒给下沙巴打马沙巴，政治谈提醒，现在说不老少，现在说白了动作忙怎么缺位呢？像这样给那些的人心说呀，给现在评论区是吧？
1: 对对对。
0: listen listen， 那看了 M 字那个。罗恩内西伊维南区别个里呢，罗杰松呀，顶着起松松啊。他第一呢，他第一个文字训练民族当人心给内西第一个难打打，因你看着前面顶着起才这些个人拿学会了。
1: 那是他罗杰是你的。 다 고고레스나 조응하라도 되래. 조아리비 균형 로지 로지 다 고는 게 너는 지금 나 로지 수요로 와. 로와도 되시면 좀 로라 괜찮아 제바티.
0: 아, 네스.
1: 괜찮아 제디게 당하라도 카도 쉬버다이나 다 로나 로 차자 나로라 차 되게 코도 야부 치면도 차자 배 타 킨지 되서 다라. 타 망부 차거든. 어? 타 망부 예비든다. 로지에 들라 드링카서 치료하고 가르스나 페이셔 정도 정스기
0: 嗯，我觉得，他这个样子，别等我什么出门了，还得想啊，就落地的。你查结婚，你送不了，我查结婚，没那几个送不了。落地写不落了，你，查结的我，落我账比他那扣扣有有送下的，说的比给，什么白买了，你真的是送下是。但是，但是我们这个人啊，就可是呢，落他结婚就查结，他这个啥，真正忙不通用的，可是呢，啥叫，那等于印章、芙蓉嘛，当然，建议，对，那你谁就我们呢，那就他。
1: 差配角，芒果起源的高原性红细胞众多种，谁都吃了，那都是我差解决，你差解决，那样子，当然那个你们那排差就是，我顶这个那是顶这个你把这个弄了，非常正多种的，老差解决的，哦，老解的芒果起源的，虽然差差不因为盘子老解的那是有的，哦呀，第二代白的，第二代的原生出来的，你出头就是拿我。 yelagi ene ngaran tu sotsi tige dia pa pa na bo mi tige di mar si si o den de ta bi ta di ne ta bi ta di sa bu yu ar es
0: hm les les ta lo ye se a di ne le kiran ke lo e nan le ya ngen ta di ge be gen ge ta yan lo a di chang be ko den din de si ba les les ta ngo gyun ngan na zo xing zhou ku ge gen guo mu gu ji ne ta nga pe zha di ji ge su nian zhe duan ta di ne le ta lo ye ge ne si di ge ne da da di ge di ji dan ne chen cong bu de bu ji ba Less lesson. The chebina, a young con, your dinner and chemina, young lone, Pusan jens, dintes soon swan. The dear young congeal young ones in Anguina.
1: Listen, that lone, Pusan jens, your tongue around the park. Cut to ye get talk on ye get pa, tae you da, damason attendant, and chess on a Pusan's regal, wet and another Pusan's. Don't rub it, Santa Grua. What did the cobu are is? So the country's resident. 너네 본사스게데 아니 로알라 차와디로와 차와디에데 아니 차와디기 주 아니 로알라 나코와 나기 어디 나게제 나게 세제 다 본사나시게 아니
0: 사실 로알
1: 어 나차스다
0: 이공비죠
1: 어디래 본사제 고고하다 다 본외 장식으로와
0: 본외
1: 장다 뭐 섭다라듯이 답 쉽지
0: 소가 아 고이디데데 민디데스다
1: 어디 데데제 숨으로와
0: 레슬레스
1: 그만 끊죠 되게 아니 배말에 가는 손에 봉장지에 샤벨로는 뭐 로체 다치니 로체디 로나도 교발레스
0: 네스네 디조 이네레 이랑기 로데야 초디 숙침부 지게베 겐체제 아니야 인가다 인데 제제 나디 숙침부 지게 뒤점바 다 나디 로디 세베스 제제베 이운 비주고
1: 시발
0: 이군디 이네레 당나조 봉외 창능 신체제 딘데스 유두점바 다양 수업도 딘데지리아 대제 양나스 네시디 민딘데제 총부터 우지 딘데지르발 네스네스엘 또 디밍이 비나야 우메디웨 기네시 딘데스 송송알 다 우메디웨 기네시 디기 다 규긴다 딘데 컨데지날
1: 네세 다 다당에 코너십이 간조 런에 테보 다 우메디 왔다 소다 좀 넣어서 챔버레
0: 네스
1: 당한조 우메디와 아스고 가르스나 루 마쇼레 라레 루 마쇼 괜찮네 배경패 배경이 가라도 다 담아 줬을 람가 리바 배로 갑수 로로다 아니 우기 람가 중앙지가 스기어레스티
0: 나
1: 텐딩 가라도 옥미대와 스니디다 되게 테보스니데 가라도 슝데르나 다츠지어르데
0: 바데스나
1: 타이나 콘 네다도 데스나 테보를 쳐서서 로데킹마다 되게 장보 제대로 우지버다 그러와 다 우메데와 트라카나스나 두 스텝자스나 지리에고르만다 지리데다 심역게네 서로 서로 스테나요 데나지 게 중고아레스 페멘은 쳐서서나 디니 다츠지어르데 이나야 자와 코란 파샤스나 디마다 게조요아레스 우메데와스니데 오투스르샤라
0: 레스레스 다디 이네레얀 키란키 우디 야마 주주집에 겁리는 따단 각부 유배 천나요 그발 가시에 있는 세트 딘데 교야다 딘데 세제다 내시디 이내래야 우디 단두 좀 맞다 메디오 주디 좀 봐야 우 메디오 딘데 좀 그발 네스네센 아니미 이나 로네 탕보와 명면나 로롱기 내시 딘데 신비나 야데야 내다 그렇지 가르카르 중고 있나
1: 보세요 다든다 논에 탕보한다 논론세라다 되니 고등다 맞선다 지그레미 전치 민기남다 로라도 롱슈버와 로롱슈 비기 네다지리 다디 네다 가려서는다 견두 내로로 로티 로도 저에 메메치 알 학과도 에는 공모다

생 남초 참대레드 디랭키 대단람도 나고지 시베 낭도 창무시스리 팽디르젠기 십시 신고낭케니 톡츠라다 원던즈라시 팽제내가 줄리젠센 나와 인터넷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그런데 비운이 다 생맞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주 려워 기지. 기기기.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백에 롱치 이. 대중 농친 년치 내고 회계 농친에 하나 깨상 매도 내면 더 좋으니
6: 대중 농친 년치 내고 회계 농친에 하나 깨상 매도 내면 더 좋으니
5: 깨상

추궁 텐제 날로리아 차샤비는 더 칠레기 언데서 겹친이게 민의 요마지 레지 요마지 티날리아 더 칠레기 체돔 치야기 더 지근데럭 버리 송급 치야기 직제 디소 차창고 요마시 차창고리 학 티외게 요마르발 당나 조직 치료 유급 취디스 날로리아 카시 덤저 요지 그시 추즈 요리 그시 공도 요리 그시 안안조 다 디스바 지게 토네 슈빈 안료 두스 데비나 낭미 소치 다 카지야마 림트안데 고균틴데 유야 카지이나 다 추 최제티나 문예기 해바 슈크친부 유야 티나노르니야 지추 띵도바 차샤빈데 자라 넘미나 조 유제 수수 강라리아 메균 포야 강바 티제 아니 저규 팀바 아니 하라미나 추 가야라 라소바 但人家那天这里也弄云对，俺说南山南山几天那里呀？若叫头一天还将给开过云对，俺天那里呀？你却忙不起来住过是吧？徐三姨呢？俺做的七日雨了，他把耳朵俺做淋个当个住的，这地秋的春秋日下开，还有三三几个桃了呀？秋的顶人不预备开两个麦田田这地呢？俺不说秋收天呀的，他那些自古天呀的，地我给。咋听这个刚把体检的最好呀？给人个血清不有对，人几没几天脱了呀？脱哪去？难怪我日下什么什么听得懂。他很多人那个难做，第四十八，他他那个矿里养血压的那七六级，他穷困听这了呀？七六级。若给不给联系停车没对，俺人家钱不意思，他都满足的，即他那个听进去品种是啊，听哪里呀，大多当把西不赢呢，给哪里呀，特别你最看几个呢，即出自己呀，给你怎么这些停车没办，听哪里呀，让叫给你最听见，车上呀，参不参不呀，但出自这些怎么这些的数，不过清楚的呀，参不要是呀，听哪里呀，吃下边呢，确定的呀，怎么这样提走了，你呀说了特别，人家停车要的，别吃下边呢，开始一看。就这次也给，但是咱们这次听这亏了呀，钱不一年嘞。俺说听大哥，我了也不错了呀。但是马路是一年的，养猪的也短是一年的。听这俺说回水口大，排水口是多。听你年老了呀，可是给呢老吃不拉所谓，跟给猪的天养一年的，猪的马当养一年的，天干了呀老酸的鱼呢，养起猪那呢老口节不客气了呀。人家才要听这段，就是人家七月亏空提出呢，俺那做几卡车过呀，他同意呢。但是我们做电脑车下边的电价跟电表表是完了，电价跟电表提出电送起啊，不错了呀。我们呢，伊呢就拉不起去过日啦，看人家人家骗他过日。当我做看到看这个另一个单家主要拉索把你去停车话了呀，怕么越不赢呢？年不的电价是也什么什么。看这个伊呢，而且俺出行过路，年不给土的土什么呀？给但是农村跟我们就是那条，下面呢几个所有的都是提伊呢去开些东西来是吧？听这个鉴别的，听大个三八年去改新个月，去改新不呢？看那个不给土的村个月嘛是吧？学生因见面见俺难做起啊，参参不呀？但是旁边的个伊呢，另个单元里呀，日子里呀。应修节，不过你最看这下面，还蛮我听得懂啊。学生因的应节、明节，不过的看上去，但是蜜团里也有吧？看上去年外啥里也不太当，只你们是切土吧？天马菜呢？谈到看上去给是的，我呢吃下边的嘞。天因的餐厅给去给是的，银白马菜，天哪落了呀？只得说叫给南北团别，这些吃尝不完吧？马赛看上去一年嘞，过年过不到，不过他宁波稀土不听这句，难怪的，看什么的想。但也是是对我们做不错，这两个年岁也推出几例啦。天哪，老年老将他老将，他能心急，但是看着老不来，说说简短语吧。推荐伊呢，推荐天上面边别老个，那么听说伊那里军权机关个推个也算点对，可能去引起民间不错点家了呀，点送钱都别个，让我你问你收银啦，提领个杂志，陈贵提那个呢，跟大林个开始。列前的三十余位呢，因此也是先给推出天了呀，不过是电价天早了也下头也给，对不？人类将先有。

0: 아니 람산디리아 제불랑야시아티 카포지인도 양나 군콘타 정준시아티 티나네 톤톤워시 다 소에나 차샤비네레 로티로야 이네시 레그치아 이네시 다 칸다르키란 가초 근제지 임비네레 키시 덴데 띠띠기 정준 체토블라 무투 배준 체토블인데 임비는 덴덴 키랑야 고급지 윤고지라 고급티네 체지유 밀 원거요리시아기 계시디 안초 군도 시워시 동이나 아직 둠부리 카레 슈비나 안수 참삼이야 제야 소마르 카티 소마르 텔이야 진조 치우리스 오늘이 땅조 볼교베 규림 날로리야 안조 다링기 아그미 점리 품베 강세 볼리진 도디 죽디베지기 턴주기 다치 진도 텔이야 대윤두 안안조 티날로리야 다 민망 치웨 티날로야 낭미타 티날로야 양안안 춘 나와 땅고야 니수 망고 시라 중송아 간 슈비는 다 카지게 있는 소소 볼로디 쇼브이나 아니 포종월이야 콩주치야 계시 볼로디 터비이나 야 볼로쇼니디 소스 담만 비치야 야 퀄루 마스 비치야 딱 한날 안수 두스디엔두 게카사디 틴지 슬랑윤두 주카 십주 신이나니 다 팀은 망보지 대 차바시 볼로디엔두 디게 규림 날로리야 안수 딱 계시 게가 터비이나 티나네 카르도스는 수수적 배 쇼디 요시 제티베 터제가 주치 요시 레트미니 rokramsni cho polu yingbuchui na rokyor yori kandang ansu de ji ge ga da pam ga kende ji chungbi ne le su su ngo su di ta su su lo jong ti su su mi si ti li ya ji da yin ji min ji ji se ba ji tong to bu chi wo le mo do gu dun ki da argentina da si bin polu ge be gu jin na lo le ne su mang bu si chung song an le ge lo xian zhi ta tian na lo le ya ngan an su yin ji min ji su su zhen ye yi ne le su su ka de ti li ya jin jo qi gu ya ti 개침시 다띵아주 김상로스나 양초지로 용비는 참참이야 이제는도 보카지 소소 다소소 보디네 개유비기나 가지가 엄수치기시 가지게 최고지르지마 계세 소소쇼 유비는 양 보쇼니 때문에 찾는 세미나리아 차도기 신다디 근제지제 만비 당고도 삼지 르바 김상나 차샤비네리 파미이네시 개개이네시 롭조이네리 간다 디게게가 로보치고주 삼상기 삼루틴지에 다녀망 보지오시 볼류진 비르기네 도부쇼단 댐바 누부단 댐바 미티 소리야지 진조치 오시 양 참참이야 미슈올레비네 텔이야 쇠곰치 오시 숨기 다지 키시 라리야 개가 터비이나 개가 터비이나 알게 마치야 팜그 충부이나 미신다리야 다지 차도다 만빕다 콩주치야 틴제 뭐인바 인지 민지 지 진속이 삼르시고 요리 섬기 간슈비나 김상럽스 날이야 대균도 파매기는 균땡기 다경 요리 기겐기 응규링지 루치 요리 보고소이나 펜수용관리야 정국간에 럭교치야다 펜수용형대치야 그나부 텐지지유도 맞추다 님식 근제지인비네 안안초 텔이야 제제치우리라 진속이 삼르시고 요리 섬스는 텐지도 시장이는 당연한 좀미다 밀리아 파초 시비 규림 날로이니레 시장부 괴로 유바 개팜 근제지 유연유비니레 디날로야 수수 머시티 말랍치과디 개짐리 상기 다 개버디 카레 수비는 안한 소지 괴용게 도시지 구워지 볼류진도나 차샤비니 볼로카지 다지 수소 토유비니레 디리아 지고송 야부지 차치도 아니 볼류 밀제 메비니 수수 가장 티지 대송치아가 치도 아니 인지미지 고송 집에 모두 파 팔괴치아뉴
1: 有些，但金藏老师那恰恰比那谈的也是一个体制的，不客气，认同人的，再不然的，再，但看他给不起啊，就什么东西，属于挣钱钱的，国家钱，别落钱的国家钱，旅游钱的国家钱，他看他都是代表呢，不得了呀，这就苦过日了，杨叔叔也偏得中意充这些工作的，天哪，老李呀，人多上的干起七星过嘛是，其实各地都跟马格那是亲大姐，我那恰恰比呢，嗯，见面见。 做卡的，拍不卡的，伢谈到客气会吞大卡尔多，天天拍子讲特别要吞大卡尔多，应急的先过过些。嘛些，他谈的推动个是这天里呀，这电子马下节月里呀，是说老总请我多哎，吕总请我多哎，别老请我多哎。他看他，说是有人给他去白存的，有人给别给这照顾员呢，点点谈的推你天上没白，隔三天做，来是怕买不起过过些。加上有人给别给的雇员比呢。 인지민지미등키대화청정티조더고워시다소연나리네인제리샤응난소지툰다지단체비는응난소기균카르기네레지파초당랑치고워시응주등키루지청정티제파 샤지 푸푸기 페이초스니죠 푸기 페겔이야 야 삼루 당고 워시 다야 레지지 네급신기 톱쇼 티졸이야 디에지 아니야 나나츠 튜규 미치문의 차샤베나 미시지다 디스 육샤야 디소이나 아주 침매 웹실바 제산 나나츠다 감급주 아니 루젠탄 충중 티네 볼루 젠심 티즈촌에 나츠 미치문의 차샤비나 아지 르니키 미시다 심캄다 디게기 내로망보지 신설윤디 땡게 츠이나 볼루 잠마이바 당나 츠 김다 지문의 차샤비네레 심캄디 토념지 토니 인치미지 보고 가찬 주어머이바 디균키 심캄타 아니 땜병 안에 배준치야 균충치야 아니 무티 배준치야 닝도 태졸이야 인치미지 락삼 탁베 니티지 체과티 계신 버지르샤 삼삼슈

0: 이종 선교로 중에 강기 선교로 영자 정도 소니 니로니 스루르 중국 튜네 보주로 공비 제도시고 제외네 주 모르시고 마세 사람고비 처와라 렌지 버시 장정정 변조단 실인진 팀기 팀다 선바 양준기 니로니 스루르 중국 튜네 보주로 공비 제도지 변정 지구니 소래단 실인진 부탄 표현한정정 미마 시슝기 팀몽도 조녀를 지버시입니다 진도 준비 체니슈 제니네 송주님 바라 사사를 비주지 제 송부시 다른지 지구 주된 조니 특수지 고급 선문님 주체네 폐제절에 진사부 튀모도 좀 시부디 인신 고존 제고타 뇌주 장마타 태양공리 뇌 레르 개진제를 매비 제대로 제도 지고 다가 처지기 지구제 꾸리세 부시 다 바라 제도토 개진 조지 유비 남산 카지 리지세부타 민도군게 군전 십기래 개유 부시 Ranjanjong Manzhou Guibei Zuji Jiran Xunba Lian Mingji Pheji Phinsun Zubai Rangshun Tengungji Nujju Sabatang Jujji Sabai Tuenai Pheji Dongjiru Dijuru Khanli Tupiyu Nubju Tuenji Chimotang Mishri Sikui Khongpei Dongso Yegabji Siju Mambu Longsu Juju Yubu Masi Tuenai Bojuru Zhejduji Siju Likcha Nguensai Tupi Yubi Nganzui Tadengji Tuenai Bojuru Khongpei Zhejduji Siku Khogabsu Chide Phinsun Dini 이급이 퇴내 보조를 제대로 배등 크다. 용조의 퇴내 직도 그 개선 시도 호다도주 인시 송부시. 라스 중재지 전시 신발로 세기 로가 전주시베링 하세 소래 빈보로 니대 총내 조용지 소래지 퍼시 조로 교류 소래지 파당 통주로 니지래 개내 파세 인더 닌사 시래 개입하다 소래지 라스 중재지 재난 퇴제 지진 당기 도장송세
1: 也是女士自己在国牌的套路清语在送不是一。第一个来过年年初比赛，之前20年将等会去书记选拔，让永总去主席岗子电去，让永总西兄去军列成都作用能力，基业书习近平给南为松懈开心去广团，与着谈六种前提，落队去变做推波一席他，他觉老麦去做那两天规制节能时。 从头到第六村头将阳去空我场面，当中央塔及其几个旁去特区规制塔，让阳从等位去列个冷气冷的团军能力前列，目前团军是主角团军后面前列，边角电塔列片用脚规制动塔，路口门面前连接立柱车用猛西电不西订阅，皮革单位一切电动塔，谷歌塔镇龙赛道头前列，边角皮革桌车塔连接三百西内，路头头三块边角列团去两用车动塔。
2: 那个军当启动，那个在最阳塔，卡带脚踏电脚踏进后面接车托，电梯去人车连团，抗压住内，军到专门为推波了卡带火塔脚底，边角边波你电梯过内，盘内路团用车过，魔鬼塔拉去跟着吉布库内，边角塔也车为冲击去预破塔断的，车军是沃塔，先吃雷动，雷车边我接车脚规定当内，我对雷军去南部沙巴火塔丢过。
1: 皮革单位蒙西电动当地推卸送别苦格桑布藤金去，来过马祖国南昌拉德国组织塔，国不东角兄弟革命，来过我藏族土布塔，族中有不齐土表规定火塔当托，我与来博切东国，那个是由藤金切的，新送来团，那个持续了几年，失去了的团结持续切当坎儿，来修博牌塔，继续运送。
2: 六十零年，面具地毯所，盲片车上新女康有段内也不住过。车队车员，南京车队，昨年起，合同约定，结合了国库车队，配以女备作出借了新年，今年国库临时内皮塔，避免南昌经过，小区主任推仓所借车吧。杨贵所，天空去立车的木塔，星期二，你们来同事车队，领回去团内控制七十几，立车十里塔，你们都皮给东土骑过。
1: 据托人心的命令，边角皮革东桥规制塔，得十七年，年岁我的东局接了兄弟局的，目前车头卡民宿馆内六大前者团部车托，给人拿错团菜用途东坑土基土车内，将用去边角北菜投票狂批用瓦器柜是段玉皮，从头托，南国建设过了职业书习近平的南位建设开前去广团六大团局特勤塔，阳台为西团立即到我电柱塔。 六单，密码在这桌吧，厕所空图过哇，他才进行他。他在三处电子接车托，三轮文件二位十动哇，暖气团年前我的那批动哇，年纪六十七吧，车间六十七个兄弟家吧，我所乘坐车头六十动哇，我那头国送来团洗车主不切切的，密码去厕所堂，就拿电价送用他几度七个是段玉片。
2: 从这头推水他们进堂。

치게르 슈베 퓨리 빈드 남바탕 점린 사초 카기 퓨게 롱친 생게랭게 공캄사 단달랭게 추 생고 추베 리첸디니 편종 롱친 년치 레콘기 치초 퓨게 리첸 중국 편종기 낭세 리첸 내초 유고 리첸신 나남촌 얼규신 내초 유고 리첸나 편종 총와 가주치 나 리첸 조경 슈케 메마 좀 먹인 생게랭게 팅상 강종 사투 사초 강사를 열투기 배바신 미남가 모팅팅기 준신타 천도 남바자외 매도기 최주신 남시 야구티급 당둔디 자주 우신투 최배 총키네 마튼디 仍충캄기 최토 조남박피기 조한용류 체바조켄 미하자 망부여신 펩세 사천외네 타니스네 셰비기나 하세니콜키 뚜룬타 닥제 초쇼소라 티게 켄덴키 조센 능유도 피디 총세키 초와뇽르 체스유브타 양타링스네 셰브이나 닝체타 토가 시즐라소소 내착젠타 이토원웨 정충캄키 리추진종 뇽르 체바 조스요시 만남소 능군 레가 탄초웨 치촌낭 고코디 공연 쇠론 메베 미남경원의 셰브이나 투츠키 콤보지체 난제 자주 우신도 추베 총기네 마튼디 정충캄키 최토 조나 박피기 초와뇽르 난디 칠리 유고타 야나 낸제리아지 펩토브이나 今年苏国片到月不谈，一年新看片的谈了呀，片到千不有时。年初如果立前去，拿了书签错谈，去了片片场面，故事了一生拿若是书个谈，特通去了片狗，让人去出名托单来去谈，卷土蓝牌土扩为面谈，将文说能够满意不拿若是书个马赛。过年年初可把片不一年，推谈南北滚土蓝牌去进驻店家贴了，引进托南拿若是成规书个人，黑牌土你就推给三千忙不行了，差不跑在七十七年。 去街巴塔，日尼瓦兰德梅德瓦所有长蓝牌去店家了，以色南亚的还将开钱不行。假期看了我南吉家，兰块台长当邻居陈贵书个人，年初如果来参加过年，如果陪兰托爹谈谈，照顾用完，面对书个人，我俩很给呢。如果太给七成卡几七三拿的。

0: singilenge ningchi chongki ni phyrangyong chongki shalue chamtang yolong changbu meikyu du chayu shacho chamdo ta chang nang chu nu ta lo no hasa hogo je tang je yeb ta ti shamo tu ningchi ta mi do meni gongbu gyam de zhe yu bo nang zong je zong du yeb shi tu mo mo yin be chup che ye jin nyam che we reng chung yun chung ta chung xin di ren nam kong wa le jing gar chong bu yu xin 경농당 초묘진종기 미남기 당화 왕미토 전바체유 야가야서 체묘 출롱기 쇼킹테베 긴키 디가라 야가시신 군거 초와타 철추 용보유베 신제 나서 이거 역시 보우당 루나 저유솔라 경외기 퉁콩 피송 초고 역시 보우종니 변종 실크기 히말라야 리규타 년친당리 리규기 진참소니 유진 전염 터치에 지치 니동 학점리 생기매부타 폴롱 장부타 이우 장부니 디귀 두교디 장부니부 탕매 구토 지지 점린 터기 초롱 체모 앙 탕보 열로 장부 초롱 체모 쿠 침부낭 육조 유신 보워로 롱어 니게 학점 신베 솜시 망고 유타 카지기 터체라 지치 개주타 범체라 지치 니타 청총아 잠 유신 생기랭게
1: 香格里前南听见去，博物总图人类吃了奶牛鱼白，是那么久来了。博物总去陆剧团人类如果接待了建筑学白，这部提东边边，听见去这部提起在哪的？啊，我知道博物总嘞，他有一种拍片差的那牛嘞。 看到这老朱给通了些呢，别个家婆东坡伢子真不少的，但穷啥的嘛是呢？俺呢，俺这不明白的意思，等于啊，用不拉个给干家弄了的，哎，人家给别个老朱让人又长啥的，俺呢，这个老朱给带忙活弄了，哎，等于是。

0: 티니 크잉기 편종이 티니 미기 니초라
1: 나를 칭찬해줄래? 딱 언제 난 그 치 등이 칠래? 아니 벽이 잡어 제바 지금 전부 지금 전부 그 보더니 샤트냐트 자트스 순요래 순요도 딱 그 지금 전부다 잡어 러낭이 되는 자전제는 그 것을래 러낭한 게 되니 지금 전부 뒤차에 예술래 아 거기 지금 전부 그 다 주무세 然后不给他说不送这个妈的黑但今晚上龙岗给黑金的那个叫炸下来的接到的那帕萨不就匆忙的这一节目都爱上的那个三万的大把的那些呢不得从撒下烟的烟袋里追起来的是的这追起的他我这家吃家有了一次家吃撒的花花家有啥撒下去要不然啊反正啊那些光明的撒下的了牛奶啊等到这个搞不得了人娘吃娘不有了追是 娘吃啥的俺做公婆讲到家就给娘吃咱不就了起码的是下阵着的去都不用了就是下阵的可我给他别个家那个吃的那种工作的那个怕他不就没觉得的清楚人多你等等的那个不明白的那种用不来是我等你是黑心多等你黑心多了他下阵的那让你下阵不用的起码那家吃不用的起码 그것은没说说给学生那么大的了他是给下肢保育的起码的是开始给下肢保育的起码的是但刚才那里人家一些都这个的呢干部弄出来家吃啥的保育的起码的了然后呢刚才别个老舅家那个头来弄出来然后下肢的保育的起码我觉得不明他是这个没么家给下肢啥的保育的起码可怜个的这个马上的来那东坡刚刚是啥叫做的
2: 아다니야도제는가서춘도서도군문주세 사제 미 데스 등이 돌려. 아 등이 돌려. 다 다선다 샤츠 푸빠사다. 샤츠 텔람사. 샤츠 텔람사데 다선은 아주 전도 선상 산나사 동사지 뜻까지 미 자수 창스 민다. 자수 창대야도 민다. 샤츠데 보이를 친사 제서 다바르 히도 까데도 살 자통민으로 거레스. 아 자통도 거기 푸바 거기서 그 푸바데 잡부터 전에 자수 창사와 그 사제 랑데 민래 단다데 민래 샤츠 텔람스 샤츠도 사게 랑레스. 더가들 민 샤츠 자통사데 다바 자통으로 거 자수 창사 어디 민다.
3: 新吉林县空特纳布村新竹部提名，保总图人力车辆能源预备送到满洲来了，保总区陆局团人力如果接待了建筑学备这部提升。

0: 메겐이 뉴노다 세소나 뉴소 동겐키 지우소 중베 충군시히
1: 메겐은 고치그니 만초겐 탈순 숨키 열군 뒌지미발 이섬남구베 차와 케친시리
0: 나마타 롱예 칸소 미소 주뒤치사 메 칭라베 소준기 구치 지소치미소
1: 남균에 장참기 로구 칸충토 치미초라 사체 칸충토 메가소미초 더통직 수탄게네 차랑 양미초

생길행게 샴라링게 주연야람토 하세 미남기 저불르베 수 근제 유메고라 모두도 뒤지 쇼인 저불 소규티 하세 미남라 직보 왕와시 뭐인라 저불르 규티야 하세 미남라 직보 왕와시 마시 원장 테니 표기 르지 망수 최기 메토미롱웨 낭튼 시지도 쇼쇼라 하세웨 저불르베 로규 롱어 책동 학점 유바마세 제불 루규 티양 하세 로충 슈노 남기 가슈 제베 르지 최고 시시 제불 소웨 소제 이는 야자 양나 제불 루단키 십제 낭토 강기 차려야 사지 현다타 개바 첨부 여시 제불 소웨 주츠 토네 셰비기나 하세 제부타 사지 현다키 제부와 개바 첨부시 매위이네 데미세 케주니 진네 소입지 당체나 뇽수 수크젠 임바타 니네 천도 망치원이 까부 임시 하세 미남기 저불르비기는 삼둔 훈주 용구여리시 쉬스여시 저불르베 투출러 신친신다탕 편종와 개추 첨부여시 신친신다쿠두이는 저불르베 투출 상쉬티니 지투인신 야세시기 세체나 라량 로디 진드순베 최솜샤와나 저불 남과 캉송 시세네 집에 접두 셰베 니모니 저불르베 투치 상쉐티 임바 세세체 요시 지투수 저불르베푸 게릴로튼 남기 투치 현다 낭토야 저불르구여 원장 하사라 저불르베 투치 상쉐니 싱베 로도도와 탕 저와 첨부 유바디 로다르키 듄투 편데 게베네 주베 발 임바타 투치 딜랭아 저규메라 딜레치야 저규요마시 디야 퓨리기 수균기 쇼쇼낭 저불르베 투츠응아 차와이는 차분아바네 겨바타 신베 주리두급 농쇼메덴와라 주포 카고유바타 야 저불르베 투츠치 차와이는 남시 장아르 치르치네 참보소기 네시포라웨 문지치구육시 텐제인자 저불르베 투츠상쇼니 듄투응아도 치베 투치급 인신 급티투기 하세 남공오신 탕와탕 강사라 저부 치중 나초 포싱 모차 치외 진중시 저그유 하세 미남기 저부 르베 캐취 치슈티니 저부 편춘 증거개규티 임바르시 지단 치는 저부 통말 르켄 원에 셰비나 저부 르규티니 미겔 케르지 자주시 임베 정니기 삼바 저부 여부 머법 치바 탄첩지 용도 주구 요시 저부 공무인 인수 포급 가족회와 타 저부 포미토바라 마사 윤두 홍주탄 교나기기 원장 저불르 캐브 유베 미식문에 셰브이나 저불르베 미유 대치부 무인바라 콘주 미유니 정니기 저불르 공무인 인수 포워규 미신기 저불탄 증거격디 파르 판발치규디 임부신 캐시 정니기 저불르 증개낭 슈켄이나 네바르토 저지레가 보친치구구유 지단체 셰브이나 증개낭 슈켄키 총가낭키 저불르 묘수요마진 대경전 강인선은 혼주삼바라 총간의 정배 처부러 증거 진료 매배 문제 제디 혼주人力기 라부구유디 처부기 중심의 고조디 직수 14치기유 대통 유치카지 학바투 14부 댐구구유시 배는 처부소야기 쇼부니 배쇼구구유타 배쇼니 양신 최고유배 학배 도역하구유시 처부기 수업던 용수 수진 이바타 대미유니 저부 편추 증거격급 법둔기 뉴바 체로 동규티 임시 저부 류야기 구부티양 지단기 구부머인바라 하장 책부 유배 싱구 구구요시 더통 저부기 구부티 정리기 수배 나추네 구부알 노유바 수토 마원배 징계난 파루기 저부기 구부 쥐토바 치규 체토 임시 징계난 수배 저부기 구부 편추 다와딘 구배 나라 균포구 유배 토동 징계난 쇼구나 라리안 나 추구구 유시 멍시 레가 텐조 체차베지 토동 수신베 처부 최대 폴규 체디 대폴규 체디 쇼수 리지치구 유시 처부 류금 민남기 랑수수 표수 캉베 토가리아 제디 처부 류부타 장매 특기 주동기 정리기 처부 미션다기 처부 레 토와 포토톱 지구유 디제 체비는 증거격급 人力了偏到月巴塘
现代的车祸路南头不远。闽南三百七十年整个结构，全年比车祸期过不准备各体运行，全年比过不两面路的，空了那边车祸期马上两百趟，我都那边车祸期也破日七个月呗。之前呢，全年比车祸期过不两多几年，一万千米多呗，难说看呢。他人超级了潘国然呢，过不前边车祸期。潘南呢，三儿弄完这个月他，车祸潘南看不说，他人不如破我他。车祸六天起，车祸拉里扬热卡过日三年，唐多年车祸开始车这几个月，今年南修北车祸六天忙起话，罗琼许诺应不他。七不南，这当前呢，车祸期今年南没修罢了，车祸六天赶不出，娘娘少交几个月。泡沫烟熏长满，转南七百昂，车祸增加点么多个月不他。这个图片了闽南的保护自我堂没是潘克重天提了样通穿这个月马季却不杀了天气弄不赢呢西热天气批写不打了空水娘娘索着切的结束车不旅购这个图片这个月新年龄的空都难不出三主播听呢他是闽南的车不旅别墅肯着玉米过了我就需不提醒念我就需不提三主播起龙清短期迷茫不及人你给七百多块，七百六百装那天，一了他每日才能够有下线。

생기랭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순삼 당하시거니 리첸 십시 천군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니 생계기 안초 리첸디 센시 남바 토차나 슈거니라 계시 샘보보 캐랑 키퍼 유투 유고 내제 슈세 작전 내 개발 젠타 유고 키 최고 믹세젠 야는 유고 키 신지소 유비니 이토도 군니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교 거수 슈거니 생계네 무투디 디그친람키 리첸 샨다 센난 유쇼

디 카레스나 포모 머닝 숨도 예숭자 포모 머닝 따지 이와 숨을 치고고 유바디 문지 투버지 로알라 다오나 진주 이거 주불라 포모 머닝 기 따지 이와 숨부 컨데스 체제 이구구 요레스나 나레 체비나 튼다디 시강디니니 롭종 치두자네 周星哥呗，现在的人生的，完了，那我那一个个又把钱没得。

0: 콩도 쉬버 능시 무디기 챙제기 공바 능시 문진 치구구 예배 꼴라야이나 나도 기젠 가리 유메 소 콩라양 어디 쉬 잡으러 와라
1: 신경 넘어 저 공감상 당대 남체 신심바 되네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게 롱진기 롱진 롭치 레전시 레전딘낭 편정 롭다 체메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표기엔 다주의 리비에 콜라 치디 난시 예비에 세나 엽쇼
0: 다리 요아양 근데 제국의 유메 문지 투버레 로알라 진정 이거 주부 대다 로알라 금제 강롱실의 때네 폴라서고의 다리 요아 제바 인나 스나 소위 금제양 카데스나 진주기 이기남 랑소스 주유도 교회 민시 이기남라 주제 로베 급라야이나 다당 탁시엔 파마 지루수 교회 왕게 테네 다기요와 테다르 집으로 와라 다세부라지 슈버이나 푸이 임베 가다 파사 시디 랑 주유도 교회 민시 이기남라 주 때 로베 거라 다 차과 타 무이 임베 아마 숨디 랑 주유도 교회 민시 이기남라 죽때 로베 세 다당 시엠베 추기 타 머니 임베 나라라 숨디 랑 주유도 교회 민시 이기남라 죽때 로베 세 다당 밤에 추기 죽바 인자 진주 이기 주 대다라 시베 다기 여치나 망보 여리데 다 락바 잠지 치나 다 숨기 여와 치다 치대바데 콩도 예 모두 시베 낭도 텐도네 진주 이기 주부 디게 다 숨라 컨데스 여와 치구구 유메게 꼴라야 이나 모두 시베 낭도 디게데 샤망에 치다도 다 게라 여와 근데 是 치구구 유메게 꼴라야 이나 자제 피가 룽틴 삼바바 남라 모두 다 제시 슈기이 치다도 다게 게게 이와 치주이 시바 시바디 치다가 낭세 니바들 와라 니바 인데 콩라야 이나 지 진주기 이글라 다 숨기 이와 치구구 유바디 콩라 모두 송스머 와라 난 니바디 가다스나 치다도 다 게게 이와 치주이 시바들 다대야 치다스 러버데 와라 오나 치다스 러고에 가다스나 공도 진주기 이게 주부 남나 야이나 폴라서베 따기 이와 락바 잠다 야마나 둘되지 댄스버데 타이네 푸이 가다 파사 시타 무이 아마 아솜 머닝기 나라라솜 텐돌레 찌네 민시 포모소하기 이기 강탕 체메체탕 니네니 진주 낭체 유메기 왕기 포모 머닝솜도 이외 진주기 이기 티달라양 로아라 다당 탁신기 치다기 이와 낭세기 이와 유장 치다시 송낭과도 와라 치다시 송낭과기 중대 디래 치다도 다제기 이와 치룩디 근데 이미 세외 치도 싸워라 근데 숨어도 뺏으나 포라 기부 점딩송 모라 모탕 신도 모 머니 교탕 천이탕 세미 타탕 숨도 떼세 치제 쇼르가 지기 토네 치다도 다제기 이와 치구주 다가능신기 다제기 이와 소소 강탕 강이민디 꼴라야이나 안돌라 민잠치 대나마레 자월숭배 폴라기부점딩송 모라모탕 신도모 머닝귤탕 체니탕 체미타탕 순두떼집에 지강시부스내래 양나 쇼르가 지구디 고등골라야이나 리덴치메나랑의 균투제 자제표가 룽딘삼바보 남라 오르탕 제셰슈기예 리덴디나랑의 조 진주다기 이와 시벌레 질 다숨도 이주 댐배 겁려야 자와려야 이나 진주 이기 주불라 포모머닌 숨도 예시에서 송배 시간 딩이기 곧

0: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세마블린게 공감사 샴라 제스레네 까망에 생구르 년전 쇼인 중공 중앙키 지지프지 계급기 주시 중앙 문위기 주 시진핑키 니류 멍시 롭술레 튼테 가구 개진나니 당키 촉진 좁게바 촉춘 당 중앙키 멍시 롭수티 멍시 정신타 윈지 정신키 레튼라 제니 탐진 제바타 제더 멍부 냠토 제티 멍시 롭수 피게 뉴부주 교로 끝에 다니 롭수 돕치 계급 준주로 대교 뉴된 제유 제타 광키

자제 당 뎀베 생긴 도불 힌게 공감사 다다 키나베 로 알라라 메규 코트니 세고 초베레 첸디니 변종롱 티니엔 티레 코 벽에 롱티 제제베 제제자 최초디 시베레 첸시 키나베 투도 동안 최레 첸세나 와라 거스 주기 만이 팅디레 첸기 조종 슝켄 제르히 Tirengi rikzaiga tsui chudi le cain naang kuibe sankhen chobo namba choro Zamling kesar ki buen zhungrab chi me Nyanji yiwaan chokbe zhungi chungwa lingwa tangja Nawe sui sumin be ling zhong ki ala thangliya zhunga nyebo khashe shi Gungi sir nyan tu

생계나무소 공돌 행계소로 로규의 년송 리모 링지 계사를 개별 종합 침해권에 오주 노점 수습이 샴르 괴배 생조 초탕 련도 링종의 능 동의시 능 주례 년지 이원 초배 종계 총원 링원 탄장 나베 수수민배 종안 예보 카세식 행계수 생년도 주교이

지바라 조로지 야 네 링게서께부 떠주 계저 나네 또송 장치 린지더부 거기 룸 톰담지 쇼조님베 케남 쌈바르쇼 계서 노부덤드디 공로 중니 토 사마메 예롱 송도르 뒤지 틈친 거사 쟁기 샤티담사 마무 토가 첩사들 하다 냠주 내다 냠체 체네 슈고 마네네 까무티 타무링기 사자라 주르 쭈쭈르 나도티 링거 뻬사 머시나 쭈쭈르 꾸르틴 너바레 우젠 유기 따초티 창옌 카가르 쳐나유 부추르 쳐다 나냠이 탈로등지 마제나 깡부 절루 로도다 스르룽데 총와 따르 닌지기 주르 쉐네 야, 워낙 아이, 트럭레기 따디, 다다짱마자 부재춰나, 더미경미 장시시 여바디 심벌, 마공무다 최 중문이 마도, 신수자 심무도, 최니 송타, 대미게 고아다 원신 토미 여바, 두줄지야 주르누, 담은신 쇼도 중나, 니푸다 누니 동수기 표다, 니다 추지기 샤괴 지로 제동, 다 시내셔나 아멜린 땅오마시나 중문린 송바탕 년지기 사갈 초절 레바투수 마고모다 중무 서로년기 부로제 따진두 소에 사삼고 몰람라가네 파르떼지 그지 빼니 링우수 장라엔 라라담 룽엔 탕라담 리엔 따라잉네 여바르 시두 대베 현다 면다와 도지 짱구티 ngōmbō yūyī ngāngō, pēmā rāgē, pūndō, pūtsi sīndāng lāmir, dūnē tēnā līkāma, tēkār lāngdā, dēmnē tēnā gō ngāngmē, bāngsēn tūdā, shūngchōng āmē, kōngmē lā, tūdūr nyāmē, shūdā yōbā, cikshītā chācē nyāmbā, shēndā, mēndā wāchī yōbā tī, mā gōmō tā dūmūnī kī tōngā tā, shīndō gāne, dūmū, tāyī yuandā tā hādē lūjū shēbē lūdī, kūsī tūjū kē tālā tāngnē lāngsū.

세계담소 공돌 행계기 세버티니 유코 소멸랑비 링종키 종비 더주 견조랑키 더주온 젠도르급 가갸르 생참 종물 고생 총교르게 따라랑니 창비 메시 더세기 룽하신

세계담소 디랭키 니가 변종농 청년진리코 벽에리 세디네기 릭제기 수출이 시베리 세능 자민 계절기 별종럽 치명년지 이원 초비 중계고천 더주 견조기 고르령원 탄장 나베 수수민비 링종기 알라타리 중앙 연봉가 세시 군기 설년도 전 세부기 제멜의 세능 모두 자민 계절기 별종럽 치명년지 이원 초비 중계고천 창신 火林云记堂每年云记记过年天界了年别数字预备天界给俺催烈菜了土国的能够满意不难受烈菜底总之这所堂作用雄天菜着年写不写的千古天给准了给策序年天界催烈菜的三百了投机切手印天界修天讲过

0: 간단히 비진키 추즈접게 딱다시
1: 디와마디 교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2: 다 쥐람조 임바임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 수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이스비네랑아란조페맹기 맨주기 냠버제네 세기 맨주 절람기 맨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무고방마미네
5: 깨뜨드니 총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뜬토 뒤르도탄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디탕 람든 대이 댄조즈
1: 地塘蓝丁
6: 地塘蓝丁

0: 아니 되는 년기 사자 가 간담 이제 스미었다 년대서 년대 아니 로에 방망 따받나 시 샤야레스데 년대 어디서래 다시 또 공항 쉬는 날씨가 아니 잡는 날씨 뭐부터 세기 거치 대시 기대 대어레스 다 뒤에 내가 저번에 대 차례 지나면 또 아니 높죠 소리기 공부다나 아니 뒤 오징어 책이 많아 조시 이마대 아니 소원대 칠업이봐 어 다 뒤 칠바 비자대봐 뒤기 오지랜 조 뒤니레스 다른 팀 만져봐 가려야서 아니 로알 아니 내가 그 뉴바 대마 대명기 뉴바 시안 대어레스 그나 로알 그 고등학교 부시네 아니 럽자시네 안 된지 레시아스
1: 레스 레슨 다 권리 암질라 제시 규범 능시 다 닌디나 예부 된의 슈부탄 잡아 유지다 당는 시 로디네레 다야 디타고리 유베 다 렘부터 부딘데지 리발 다 마시 제비는 하나 좀 미기 르부 다 말라 창물로 개가 하잔 친부 진비네레 디낭네레야 양나 조 닌타 로아서 던주이나 양 티웨 양당나 조 자지기 다 말라도 부딘데지 리발 레슨 레슨 당나 조 넘주 소연나 슈비네레 다 양 로네 중요디다 인제스 게임은구 체제 디치월발 한테 인두즈바 드리 엠질라리아 근데 쉬야디나 로네디 나야기 더 주진디 조 컨저질리아 토유날
0: 세 따디아다 페지소르 바쿠랑이 면이 주소는 아니 된디지리샤 로네 나이 중제 가스나면도 교스나면도 된디지 따디 교디 로네 트바 베게 타 추서레 디시볼레 아니 미다와레스
1: 따디
0: 디 초스 주벌라 아다 나나즈 게 겐디 아니 카세루와치 아니 나란도 계속 주머리치 뒤들이 마음을 쓰여봤다 말 안에 가자여봤다 맞다 차체모 높지 있는 차체모 아니 나란 도와 마음을 예비스나면도 다 도와 템바스나면도 다 태도 마음을 예비 뒤들이 다 고립 박도기 기다 뒤용부 대와 대만지 아니 참바 때부터 아니 뒤용부 주여만도 봐 참내기 주고 대차와 되겠지 아니 담바 차와 뒤도도 주여만도 봐 차와 뒤도도 아니 나란도 도만도 봐 수여만도 봐 다 된대기 제소는 아니 디제라 돈줄람 다다고지 아니 터휴다 유린 때문에 제라 아니 로네다고 중국이와래 살로네 지 중계소라지다 데르지레샤
1: 레슬레셀 나나조 로에네시디 있는 남규다 초에촌의 슈브나미 망체지게 다 권리 암질라 슈베기 향나 중에 주소 딘데디 슈크체차야지발 다 권리 슈야기 서동소디 미장외 규게 기바차 이내레 당는 신기 다야 심레 딘데 신도 첨부 중요한 디신기나 아니 양 참바탄 차주불라소 딘데기 겐체제 아니 계란리아 니시디 림시 림시 딘데
0: 포토고스발레슬레셀 이만지 아니야 다 너네 주셔지 태보 로정지 로제스지 봉장지스지 아니 또 넘버 제유아레스
1: 음네스
0: 근데 예와치나 던데스 넘버 제지 예와치 그도 무슨지 주시 공부했나
1: 레슬레셀 남규 응나조 다 내버진군의 슈미나 알로 대부 민도스 도스 좀베모도 양키란 영니겐 근데 이미지 다다는 신로네기 콜리암지라고 저나베 다 요와게디나네 기기나 추유메 다 진짜지 킹의 용료지르발 사진제 인도선 바다 하나조 남규네 내시 근데 집이 있네래 알레몰이야 맹간이야 피제 딱제 세부지나야지다 기란 디뇨야기 겐디 인니 근데 질이야 토유메 라서 던소 야고체 마킨 비나 양키란 맨주시나 배 규림나 이내레 노주기 멘주나야 이내르발 타는 신기 멘주디 투쇼조라 라서 딘제기 쇼르게 몽구시디 디든 행게네 디테일 이내레 투난지난 고게지도 관
0: 젤라
1: 레셀 더체비나 어 콜리 암질라기랑기 로네기 요와게 모르시베글이나 얀로네 티브스야지 송송한 디 이내레 야 나웨글이야 내다 슈네민도 티싱기 달로네 티브스야디 향 문진디 컨제 나고메 딘제 세지스교라나 슈고일
0: 나세 다 코데선 슈브라진 원에 테부터 드링카상이 아주 망트러스 나면도 다 이 만차에 가르스 거라서는 다 대기다 벽에 대입서 치관에 치관에 쓰냐
1: 됐어
0: 왔다 가서 쓰는 다 디 더블 라지 월 되네 다다 돼
1: 네스
0: 네스 다 디 더블 라지 시간에 들고 가는 거 좀 남기 테부스 주고 가리라 원에 테부스는 게 고랑 어디 가르스는 안 하다 딱 로아나로라 벽에 슈바 시작을 하는 거 로아나 딱 디 어디 가마스나 로아나 벽에 슈바 인트레스 벽에 슈비 내다지 오라 다 디 내다 간디스 요르스나 디 다 남균의 르바 망보여다 르봉어족 망둘로 다 배트 모족 쓰리간다 르봉어모임바 우징읍가와 아니 켄다 우티

0: ngaye diye di tsogu da ningba da ani hanbu jebyo da o da dinje che su chi go ma de ani ngaran zu chap ga ma chu go re se chap ding ngaran zu chu se ro a chu go go chan de chu go go chan de tu so na ani li ba diye di la ru chi lu ba ten de ru chi o de chi wa re se di ki ba yo re se
1: le sel ta na zu nim ju ka ju li ne le mi ne tam je se ne ta da ne tam je gyu ne re se din de shu gu ba
0: re re
1: ta di ne le ki ran gi nim ju ne se ta ju lam di yan ya go ji sung tu wi na yan ne shi mong gu ji me bo ya na ya li yang ngon go gi cha le mong gu shi nan tu go shi ba
0: 对对对，嗯，到广联，我们就来给蒙古学生不是，到第一个，再就我们学员呢，做宁边人，动作这么贵呀？当然先查个托布达，当然先给，当然呢做乌兰达的个俩，普渡七万个生日动作，但用咱们去缺呀？他先给下沙巴达、马沙巴、政治团体先行政，最后老少听着设备人动作忙咱们去比呢？俺既然给联系的人民说呀，给听着评论就是吧？
2: 对对对，
1: 来先来先，到广联，我们就来给罗源联系，因为呢，区别隔离呢。
0: 罗杰松呀，顶这几松松啊！他第一呢，他第一个文件训练都当然先给那些第一个年代的，因为看这几面顶这几才这些个人呢，学会了。那是他罗杰是你的，看他过过来是那中国人做的，做的比较牛。罗杰，他那可能也，那你这个呢？罗杰是学了，那我罗杰的理想啊，就罗了年差级别的。
1: 啊，那是。
0: 年差级别的，当然就高度学不得，那他罗呢，罗差在那罗了差，这个过度。 要不起码都不差在白差亲戚的时候，当然是吧？差忙不差的多，哦，差忙不也不挺大的。老姐的了，等人家上七楼，可是呢，非学堂多长时间？
1: 嗯，
0: 我觉得他等人家就白等人家从出门来的，像俺这老姐的，俺差几百英寸了，哦，俺差几百，我那几个送不了。老姐些吧，老了，俺呢，差几年我，我长辈同学可过有送下的，说的比给，什么白买来的，真的是送下是。
1: 但是我们这个人啊，就可是呢，老差几百斤，差几，但是人家说，人家忙不团圆的，可是呢，啥叫干点人，人家芙蓉嘛，当然经营的，那你谁就管你了？俺就他，他陪着，忙不起来的，搞一些东西嘛，总多种，谁多起来，当然是我差几百斤，俺差几百斤，当然，当然，你买那陪差，我今天给那，今天给你把这个弄了，非就挣多挣的，老差几百斤，哦，老几的忙不起来的。 虽然他看不赢，反正罗杰赢了就有了。哦呀，第一年大白的，第二年的，第三年的，出名了。你出头就是拿我，伊拉给俺们俺们做设计的个的白的，怕那个媒体的马西西，我顶着个差别大的，偏差别大的，啥不有啊的意思？
2: 嗯，类似类似。但罗杰是啊，第一年的，既然给罗安拿了呀，俺家的级别应该，但俺罗的长辈可能顶着些是吧？
0: 我嘞，
1: 类似类似。但我原来呢，做新竹区给干过木工节，那当俺。
0: 拍照的这个素颜这种啊，他第一年嘞，他老姐给那些的给，年大大的给的，简单的钱从不都不去，是吧？来是来是，那这边呢，嗯，要看有我爹那前面呢，要老呢，平常间是，人家去送送啊，他第一样看这几两，我只能过过呢。那是，他老呢平常间，晓得当然是怕，可多一个托过来呢，一个怕。 他有的，但嘛说呢，他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거래 다 봉회 장식으로 봉회 장대부 섭다라듯이 좀 쉽지
1: 좀 봐. 아, 그 입대제 민디데스다.
0: 어디 대대제 숨으라.
1: 레스네스.
0: 검은 근저 되게 아니 배말에 가서나 봉장진 쉐벨로네니 몰로체 다치니 로체디 로나도 교발레스.
1: 네. 근데 저 이내에 이랑기 로데야 저디 숙침부 지게베 견제제 아니야. 님과 다른데 제제 나디 숙침부 지게도 좀 봐. 또 나디 로디 세베스 제제베 이원 비주고
0: 시발.
1: 나 이원디 이내에 당나서 봉회 창능 신체제 된데 수유도 좀 봐. 다야 수업도 된데 지리아 대제 양나서 내시디 민딘데 제 처음부터 우지 된데 지리 시발. 네스 네스엘. 또 디밍이 비나야 오메데웨기 내시딘데 송송알. 다 오메데웨기 내시디기 다 규긴다 딘데 컨트지날.
0: 네스. 다 땅에 코너 쉐비 간절 된다. 런에 테보. 다 오메데 왔다. 소다 좀 넣어서 챔버래.
1: 네스.
0: 땅 안도 오메데 와 생고 가르스나. 그 맛이 오래 나래. 그 맛이 있긴 전에 100엔페 100엔 간아도 다 담아 줬을 람가. 리바페로 갑수 로로다니.

0: 생 남초 참대레드 디랭키 대단람드나 구디 슈베 낭드 창모 슈신비 텐데르젠기 십시 신고 낭케니 톡츠라타 원던즈라시 텐제네 낭즈르젠세 낭와 인터뷰 터지나 쇼니 남링게 닌다 르디 심기 용웨 민드 뉴원의 쇼니 텐게
1: 아카절 가스가 좋으세
2: 좀더 비우니 다 생마다
3: 이제 이마세샤
1: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오지 구지 초레오 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정 롱치 년치 예공 에게 롱치 이 대정 롱치 년치 예공 에게 롱치네 하나 깨상 몇 월에 전 我 주위니
6: 대정 롱치 년치 예공 에게 롱치네 탄다 계산 매도 리친 고주의인

听到那么说，大你体育那个做真正品种级别整体体脱离啊，确实是。另一次同一时期，这样我能做得起。给哪里呀？吃虾皮呢？因为腿子拿落了呀。不过西藏鸡，当我能做旁边一年时，他能先给推进去。店家给老苏提牛差别进去，也是先给推个铁蛋端节，不就做出个个就端呢呢？脚杆忙不起吞别，你最听这节同一度。西藏人呢，可没可个铁蛋端节，当我能做看得了不得，也是先给推个铁能旁边不住饮食起个推个上学级一面马车，喇叭土不住糖旁边玩去，这我上不起做个推个上不起的。但一年来谈的人呢，也是先给推最铁的牙齿操。好啊请不预备进去我能做操我四亚的渠道亚门的另一个党员主要给国家上学体验哪里呀你旁边参参的南米学别进去不住忙不起但是去哪里呀三亚一年时体验别人去忙不起的海洋队你提去给我主要给店家国给能听清你们的收音当我那时操我的七十七不卡机呢但是拉着下云队我不松西子我只听着姐姐你不理呀但是张贵张的一年时就最听着张的一年时即操我是一切都去给阿追啊但我做金大一年时不住一年的场面什么很重要的是呢就得定人不是拉面多第一片金应该有个马戏咱们三个三个听着多但一年里我能做对每个经验是年巧你最忙不及生育了特别团结铁作业呢你看看给给几年没生存停战哪里呀全世界停战军队当作压给退了呀你去哪里呀去顶不了去哪里说吧你去给嘎不了说别你去忙不及退用对我能去引起免去我没经验铁作业有坑都起过是我做清清平均级别清地铁脱了呀别为难退了呀西边呢能对卡西藏几个你最听当天呢唐不不得给怕出弱不停接你不平均化了呀但是纯粹听着咱们呀这么这个就对你纯粹的定诺不应别马车听到了呀怕出这么这边个人拿了听到了呀纯粹的时间你最后还要听着音把车下来呢当然做帮忙不及给他的时呢弱不越平呢点价越从哪里去但等我脱了呀吃下边呢听到了呀我们今天忙不及动啊不卡机吃下边呢听到了呀平嘴里呀硬鬼吃听着有吧也不卡机让个人呢当然做脏不听着说了呀主呀纯粹听着说了呀主呀对吧但很大年个级别出工听着了呀主对俺平嘴经历这样一年时对他让听那桌头不对撒姐怕做硬鬼是姐姐俺去的硬年定努力多年爹啊撒姐俺你不过起码撒撒从硬俺做但是哪儿嘛顺便七八六嘛呗不这个我呢，恰恰比你看做餐厅谈团别安尼，不给别个设计提出新个要嘛是。但看做民通几天哪里呀，怕做天热热天天这些人呢，人家不新大天热里去哪撒呀？人家要是吧，前阵子呢，几个人做，但是你最特别这里也不客气个，但说说了也吃不饱是。天哪，咱们这年头个，俺体外讲人呢，不的呢，啥说是那么牛呀？个你最听这，哪用不懂啊？前阵子呢，俺做浦州一年是，金大一年是，即金大买卖门市脱了呀。给咱做平嘴卡车接，俺不是什么心思，俺是顶着去给俺追伢哩呀，用见面接，是不是去过度？天天俺那做不卡接，卡到垃圾车，刚过车尾那里，很多记得去哪里呀嘛？专注的呢？天哪，你最厉害的，你最忙切记，跟这生活的是呢？七六月里呀，记得秋天这月嘛，别秋空天这哪落里呀？吃虾饼呢？但起来给，你说过去年个闽南月嘛是，来季月嘛是，天哪里呀？但起来给车东吃下给，但这肯定落不得送过去下给，直接的说吃仓库月嘛是，吃仓库里那个体外讲月嘛是吧？但俺那做记。其实有个区的是那路里呀，可惜等这月日，可惜出这月日，可惜广东月日，可惜俺那做的第四吧，几个团的随便的暗流，都是代表呢，农民说起，但看见人嘛，顶船的过军庭的月呀，看见人呢，他去出这天呢，我那个黑把血全部月呀，天那路里呀，去顶多吧，吃下边的，将来农民呢做有件事，说刚那里呀，卖军炮呀，刚把提前，俺你再九天吧，你。哈拉米呢去嘎亚了拉索吧但应该那天这里也弄云队俺们说南山几天那里呀肉脚头亚天还想给卡过云队俺天那里呀你去忙不及哈住过是吧徐三姨呢俺做的七日鱼了他把东俺做另一个当个主题这里秋的春秋日下开还有三几个脱了呀秋的定人不预备起来给马金天这里呢俺不说秋素天亚的唐人心自古天亚的第五个咋听这个刚把车间内最好呀？给人个学青不有的，人家没几天脱了呀，脱哪去？难怪我日下什么什么听得懂。
tando yi nang nan tsu di si ri ba da ta ni ngi kong li yan shu ya ti na qi ru gi da qiong kong ting zhe li ya qi le gi ro gyob gi le zhi ting zhe me du an yin ka qin pa ri zi ta do ngan tsu da ji ta ni ngi tim zing ki pion zhong si ya ti na li ya da do dang ba si bu yi na gen na li ya tuan bie ni zui ka ji gi na ji qub zi zi ya gi de zi ma zi si ting zhe me be ti na li ya lan yo gi ni zui ting zhe qe zang ya cham cham li ya da qub zi zi si zi ma zi su di su bo gu qin qiu li ya cham bu yo zi ya ti na li ya qia xia bi na qi ting li ya zi ma zi ya ti zo li ya an yin ya suo li tu bie nyang ka ting zhe yo zi bi qia xia bi na ki si ki na 주지치야기 다지 잼제시 팀제 쿨이야 침비니레 아주 김다게 원리야 보초리야 다추 마루스기네지 양추디야 뜬스기네지 팀제 응안조 회수회코다 排水口수도 팀니니러리야 크시게 있는 로티블라 속에 긴게 추디 팀야 이네지 추디 마다야 이네지 티에갈야 로선데 유나 양치 추나는 로큐제 부카지리야 냥가테야 팀제 동안 슈자 냥가치베 쿠이공 티즈네 응안조지 카체고야 더동이는 다시는 안 한 소디 날 차샤비나 된자기 댐비 벼지르반 된자기 댐비 티소 댄송시야 보초리야 뭐만이 이나 지 랍제시 치고리라 키랑게 인지 피타고시 당은 좀 김다카지게 링크 단가 주야 라스톡 바니 추 팀제 월이야 아 파마 유베이나 아니 보디 된자리에 삼삼 카지게 이나 어지가 추신고로 예보게 토도 토 삼야긴 다시 논주경은 주스 내쳐 야메나 지 소소기 도시티 이나 지 카시 동지 레이르반 팀제기 김베다 김다기 삼바 예 추게싱기 추게싱비는 키랑게 보게 토브디 춘게 요마시바 슈사 인지 민지 인가난 소지 아 참참이야 다시 파마디게 이나 링크 단야리야 르질이야 잉쇼제 보고 내주 근데 라면 하마고 팀제 동안 슈사 이나 인지 민지 보디 키랑키 다
天那老年老将他老将他能心给大姐看着老不来说说简单语吧提供给呢提最提咱们别别老给那么提出以内的军权结果给提供压缩点的给咱去引起面积包括点家里呀点送切图表给让我你们的收音啦提供给咱这成规体内的呢给咱连接开始列成的三十余笔呢引起压缩给提最提了呀包括点家庭做了压缩图表给对不应该讲些语

주 다녀 깡부 차녀 럽중으로 투셔 다녀 이내 나단 자와 촛불 차버지 니녀 디마지 난 참으로 먹이 배급수 니의 촛불디 볼로 탐스디 볼로 예겐디 볼로 고용하

0: 一天的一买也不起过些，看视频呢，俺做铺摊，精神力也上不了当兵呢，心里看上了呀，点起来给从哪里来不要些。但初步的看这视频呢，俺做军训时啊，他让给让军呀时啊的，当俺做十个月，开始看上给搭起相当年轻的那些，伢们呢包了个年轻的那些，包了个别个人听哪里呀，干过就来买别个呢嘞，看上给老师老朱老阿老二叔，听这一批就写这个双脚举起，心里看上给他的，推个天了呀，包了也不及给不脱吧，是吧？嗯，长大提举起看上给搭起，杨哥干过给包了六当家养一年些，伢们呢果然进我那吃下边呢，包了的肯定是搞我的，杨哥干过给天么日日，马起日月南边托呢，俺的讲过什么多，刚才推个听这里呀，利益阿生姐，推个济南路里呀。 人均是下这么多，有些人均全部都不赢了。即肉身天天吃点不赢，妈他才吃不掉了呀！看这人是呢，也不是偷偷要嘛是吧？但今朝老孙那里人家是不看钱呢，而且不真正拿吃下边，有多少位从这同年一年是，看这吃不赢，看这穷同年给不给做了呀？没个要是，但今年叔叔我那吃下边呢，添了呀，军穷钱多嘛是，啊，一说是想把吃下那里，你们你想起来当吃去，人家是想把吃下那里，但是生活可是想不起了，到底算哪里呀？全民都是呀。 落地得意得意了呀，落地干么可惜点点，伢南山就落到卡巴了呀，真不晓得的要是吧？其实俺那组，但是看到起我那吃下边的团军，但是包罗的代表军人拿落了呀，天哪，点起忙不着了吧？配得上外包罗金币哇，忙不起，让给张了呀，军统的军军前辈猛些掏了呀，新的啊，这是从个春节天节特别要是吧？ 太阳俺那处，推军的那一年嘞，南山几叔叔了呀，爹给这什么没用吧？看了一年累不得，看了一年装不停这气，钱没多一年嘞，啊，你们是人哪老了呀？叔叔连给群众听着，大姐，周头对，别吃下饭呢，你们去了呀？别老干么你说，啊，一说讲干么讲啊？听着姐姐，有人不急，军军钱多一呢，哎，你们啥？ 大娃啥姐姐，现在娃了呀，黑白的团过去了，叔叔哥呀给春节的都不要这么多，他还是，你啊，南山的了呀，这不冷呀，是啊的，看不见的，养个那是军穷他，人均是啊的，天哪的通通过去，他从来哪吃下边来嘞，落地落呀一年是两个钱一年是，他看到了看上，他就跟这些一年来，可是点点滴滴的人均钱多了，模特变成钱多不的，一年不能点点看上了呀，过个几月过日了，过个天呢吃几月，没了，问个月里是啊给给些的。 俺从军都写我些，那特懂的呢？啊，这东北的看来水平呢？俺从参参了呀，这样也送嘛嘞，卡点送嘛嘞，天了呀，真叫气我的是。我那是，当俺从保罗这边决定拿落了呀，俺从他领去，阿克米怎么哩分别刚才保罗真多的就这边这个，很久的，他去真多天了呀，带用的，俺那从天拿落了呀，他迷茫气味，天拿了呀，难为他，天拿了呀，让俺那从俺我当过呀，你从芒果西拉穷送啊。 看视频呢，他看这个呢，说说暴露的小不赢呢，啊你不叫我了呀，控制起啊。可是暴露的特别呢，人家暴露小人的素质他蛮别起啊，人家亏了蛮算不起啊。但看那儿，俺就都是电影的，给个啥的听着是浪用的，如果还是就新人那年，但听么蛮不济，点差不行。 保留真多，这个有人拿落了呀，俺就他开始改个特别呢，天哪，那卡多是呢，嗯，说说弱白兄弟弱些，在这边他这个主体弱些，来团明年，弱什么是呢？说，保留赢不出呢，弱点弱些，看到俺就这几改个的，他们肯定是穷逼呢嘞，说说我说的他，说说老总的，说说没事体了呀，记得，引起民气。 这三不济通都不起我这么多，固定去的，阿根廷的，随便包了个别，决定拿落来，你就忙不起穷送俺的，给不了现住。他听拿落了呀，俺俺去引起民气，说说专业一点的，说说卡点天了呀，真叫奇怪的，看清不是？他听俺做轻松老师那样，凑起老用品呢，参参了呀，一阶段的不卡机，说说啊，但说说不的那改月不给呢。
1: 看这个我们是吃的，看这个吃过去的是吧？可是说是小月饼呢，也不少年的我那吃的是哪里呀？吃多些，现在的跟这些些满遍当过多，是不是？是吧？平常那吃下边那里，他们一年是给俺一年是，老早一年是，看他第一个俺说不起我穷，是不是？给三六天节当年忙不消息，保留钱别给你多少点点吧，留不点点吧，没提出来呀，真叫吃过些。伢参参了呀，没学来边呢，提了也随工吃过些什么的，但是可是。 让人家改个特别呢，改个特别能俺改嘛去呀？他们个全部呢，没心大了呀，他去差多的，慢别的，控制起呀，听这么一把，引进民进这。 친족이 삼르지고 요리 섬기 간수미나 김장롭스 날이야 대균도 파매기는 균땡기 다경 요리 기겐기 응규링지 룹치 요리 보고소이나 펜수용관리야 정국안에 럭교치야다 펜수용성대치야 그나부 텐지지유도 맞추다 님식 근제지인비네 안안수의 텔이야 제제치우리라 친족이 삼르지고 요리 섬스는 텐지도 시장이나 당연한 좀미다 밀리아 파초 시비 규림 날로이니레 시장보 괴로 유바 개팜 컨제지 유연유미니레 대날로야 수수 머시티 말랍치과디 개짐리 상기 다 개버디 카레 수비나 만한 소지 교용 것도 시지 고워지 볼류진도 나 차샤비네 볼로카지 다지 수소 톱 유비니레 딜리아 지 고송 야보지 차치도 아니 볼류 밀제 메비네 수수 가장 티치 대송 차가 치도 아니 인지미지 고송 집에 모두 파 발괴 차뉴
0: 牛肉是北京藏老师那吃下边那谈的也是一个体制的不客气人头人的这这么人的这他看他给不起啊就三路单子也是说中青吃的锅儿干吃啊北路吃的锅儿干吃啊吕中吃的锅儿干吃啊他看他都是带边那不得了呀这就锅儿里了杨素做了也配得中为重建起锅儿里天南路里呀狼多山的干起切心锅儿里其实各地对个马格那是看大吉我们吃下边那引起民气走开的
1: 开不开的，伢谈到开起会吞大卡尔多，天天怕是讲特别要吞大卡尔多，应急的先过过些。嘛些，他谈的推动个是这天里呀，即电子嘛下节月里呀，是说老总切过多哎，吕总切过多哎，表罗切过多哎，他看到是说有人给他去白存的，有人去撇给去照顾云呢，点点谈的推你天上没白，隔三天做来子来子怕买不切过过些。加上有人去撇给的过月币呢。
0: 인지민지 믿든키 대화 청중 태조 더러고 것이 또 소위 나리는 이제 리샤 안한소지 둔다지단 체비는 안한소 개균 가르기 내래 지파초 당란치고 것이 은주 둔키 루지 청중 티제 파 샤제 포기 폐조 있는 저 포기 폐기를 야 양쌈로 당고 것이 다양 레지지기 내급신기 톱쇼 태조리야 대제 아니야 안한소 두균 미지문의 차샤비는 미시지다 디스 육샤야 태소이나 안소 체면 외시라 최선 안한소 다 감고 주 아니 루젠탕 청중 티네 보루 젠심 태조 초네 안소 미지문의 차샤비는 지 런이키 미시다 샘캄다 디게기 내로 망보지 신설 윤두 댕게 초이나 보루 잠머인바 당 안한소 김다지문의 차샤비 내래 샘캄디 토념지기 토네 인지민지 보고 가장 좋은 머인바 두균키
1: 삼탁배 니티지 체과티 개선부 제시상 삼삼슈

0: nelore trena nole ta kyo shoya le la sho chi ta ani
1: to ya mo sho chi ri lesless
0: ande ka shi ski ki na
1: leselo
0: no
1: ani moti ni ki la ki nang tyo ki jemba shi mo trena ro shu ki leselo
0: tang bo dir shi ki na ki na zo ta da inji mala na lo ta da ti shu ni na kya ge shu na dian ho xian chuan
1: leselo
0: zo ta da me ja le me pa ni chi
1: leselo
0: ta da gi ri shu ri na
1: leselo
0: ta ti chwa la zhe yan shu che shu ji shi ya
1: leselo
0: 근데 그 매슈니 매바니란 데다 어디리샬
1: 레세레세
0: 제가 준 대화선전 다디 촐라저 망쇼지리샬랑 안나조 탄다 지단 타코야 칠리 더그슬리체 제스 제시트 민도이라
1: 아 네
0: 다디 촐라치입니다 야면 촐라 조글라모 코니아 다지 그 네다르 주마레
1: 근데
0: 통용도 다디 돈은 아니 신의 지규샤기나
1: 레세레세
0: 아니 내다 돈한테 진짜시샤기나 다 기라운드 탄데 지금 모듈로 빠제 샤세 버룰이 양지 캬게슈는 트랜스스라 추적한데
1: 탄데
0: 먼저 모제지 눈거디 야지 마치 구교겹지 되지
1: 눈
0: 걸어랑식디 양레 딜레체스도
1: 레세
0: 근데 진짜시도 기라운드 탄데 지 단주도 전에 다 지리마 니슈 숨주 인데 버룰이야 강고디 전에 아니 안 내다디 코트롤라 조조이 되잖아. 직 뭔데시요 말을.
1: 저봐.
0: 디 어디 세브디 컨디션스나 야는 전데 나 갑자기 교리야 주와. 어떻게 주는 방향.
1: 저봐 저봐.
0: 갑자기 교리야 띵하네. 베르 라그베나 로리아 베르리아체.
1: 아, 레스.
0: 네 직 단도 되잖아. 뭐 저 시좀 난리야. 현데 스피리슬리도.
1: 아, 레스.
0: 근데 진짜지 두스 베르란치.
1: 아, 레스.
0: 춘주치. 숙침 민교시. 근데 또 드네 디르샤 기란도 직다 눈띠 겨우단도 전에야 지가 된 거지. 근데 노래 숙시라 맹교서 차디.
1: 아, 레레스.
0: 근데 지금은 얘디 나 매자 간이야 단데 디 기크셔리.
1: 레레스.
0: 매주니치.
1: 레레스.
0: 대원 신주 어디 경치샤.
1: 레레스.
0: 근데 디네 딘디시도 있는데 안다 모르지 답해서는 년골로야다 근데 쇼마레. 딘디부도 얘한테 가르니치 눈띠 모두다. 그러는 신게 직다 근데 노래 슈글리에 제가 제례스 가스 메메
1: 근데
0: 지식도 있나
1: 됐어요
0: 근데 디 촐라저 저에 뭔이야 직다 딘데스도 뭐저 정모가를야 직로 받으잖아요 다시 슈크참스 기우도
1: 아 네 됐어요
0: 그러나 자 샤샤나
1: 됐어요
0: 무슨 안 잡잡다 야 디 메비체
1: 됐어요
0: 근데 디시도 있나
1: 됐어요 아네 다 버티 단데 길라기 코노시와기 모제난기 말아 대호 신청스 자게네 발 디 촐라쇼 저기도 직 nom so so ma ti bi ne lo ba sha di kho ra rang sing ge mo te nom ya ma che ru chung ru ta ya
0: da
1: ge ba
0: ji
1: ta ga na si mo te phang sha ri ta ga na si kho tom ri kang ga lo chik lo ba ta ba tu ter se ge ba pe ri ge ba
0: din
1: de ki ta ko re kan de lu ge kyen sho be ta so re din de ting go ba
0: ji
1: din de ge bi ya ni nga zu ti chik ma la ti che ya ba
0: ji ta di kyen chung me di ri
1: le se
0: ngon da chi
1: le se ta tu jun ge nga na zu ta da tunum sora jiyu ruwa
0: zil
1: jiyu jeb jeb na si tuzu chega me che kor kdu chola sho bi ne tudu che a ge de ge ma la ji ri ruwa
0: la re
1: le se le se
0: ta di kilan zu ta de pe sha shi na ta le ge chi ni ta ko ti si ra kya ge shi na kan si ra ko ta le ge shi ni ka she shi ri ka she ta ting sa mang ya sum jeng ge do wal
1: le se
0: sum shi chu si ra ta di na lo ne kilan zu di ri chal ta chi nga rang ta da mo ta ra ta che che lo xi ri ki la
1: ruwa
0: Loglechi. Di Guje, ni, ta gini, tanguni wa sumbishiwa, kagi chola chindo, odusta uri.
1: Ah, le, le, se.
0: Yan di, neda di tomda, yan chazan jaya ji marshal.
1: Ah, le, le, se.
0: Yan ko kapsan kapsan, chik ni sumsi loga loga jaya uri.
1: Le, se, le, se.
0: Ta, kesi, tanda kondi shuya di, nganzo tanda dirishal, ta ngonda zamri shirishal.
1: Rubal.
0: Ko chik ta, takta ma tebe surish, mewe, teo mezishi.
1: Rubal, rubal.
0: Tandeji, di, ta chik. 제약다디 뭔데서 치르샬
1: 레세레세
0: 대기시 베트라나 친구는 양딘디르샤 난주단다지 모르청 모가냐 니직 로바마도 했으면 왜 쉽지 거야지 아니 직 다 모르 딘데스 간데스로 다 독스탄 제 로바제 다 틱스 마직 다야 저 말에 디포루리아 모르 독스 캡탄 듄두 딘데시 개개주는 황동스랄 다디야 베르마레 갑단 뉴스키 동치스
1: 가다
0: 개개주는 기동기 동사시 언디지도 이마
1: 레세
0: 노 다디는 나주 딘데 내다 딘데 스톰네 그도 나주다 모르소스란 친체 아니 gyöndi.

0: 당부 님은 좀 가셔야 다시 주 계세요랄 이 나로네 아니 로로레 규제 그 졸라진도 직대 규제긴
1: 아 레레스타고 무슨 졸라 근데 그 쇼 유미디 지금 로레기 단다 로그 규제 당시 제 저와
0: 라레
1: 레세레세
0: 다디 만나지 야 차단 제음도
1: 레세
0: 야니 두세오 마시네 야 딜레다 차단 제음도
1: 저와 저와
0: 다디 야 갑상 갑상 요레
1: 레세레세
0: 아니만 아주 뭐지 닝고도 좋다는 뭐 쳐야 된다 얌 팀이기 Ningbu dindayi na ta gyaju gyatang bachayana gubju gotang mochayi na yangko thakpati loosh gane zu tanda gyagayishu na kaya paasiri doktoosh pobe surchi anti ne zu loogu taanchari yangto zu loogu ina chachamishu chik chik zungmari ta tanda yadun zu ina nga na zu chik chik nyoyari
1: lese lese
0: no, lese
1: lese, lo

0: 드르신 교지 충종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키 센시마디니 펜쇼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베 레세시

0: 老生个谈到两江南新兴别来人的呢，平江龙天尼铁力工，平江龙天气，郑州铁铁机三国这是明马年，铁东学个，南国大江下个来人的是，啊，来人的出国大江谈可以年少铁了。年年配送超过一百斤土片拉电修钱的，可以大江说铁铁铁机现在可得新来为改建套的，我这趟参加了许个月别，加上给团外个车位处理呀，平把我特别现在看嘛，有人特别热我修个人。来塞个啦，没对呢，这继续被弄掉，我这拿到起。
1: 来塞个啦。今天他那吉兰诺是洛萨呀，他那发电机加油箱那奥迪。직 토라치미는 야 딘데슈르길라는 산다 나다 딘데리아 로스타야 산다 슈츠슈메베
0: 르바르바
1: 와인 비아스시
0: 르바르바
1: 어디 가네 양직 다야르길라
0: 아
1: 산디 로랑 규모와체
0: 나즈
1: 산다 디 덤다다 틴다간데 샤체 아니 뭐저야 직 로바디 전에 안디나 로리아

0: 다 데밍 데밍 쉐스 메벨 어디서 아프 어디 나로디리 다디는 어 뭐지 아직 로바드잖아 그디 앙잔디 딜리리는 지단네 마셔디 죽숨 차게 줍시 죽숨 차가 엔데슬리리라
1: 레세
0: 줍시 간이야 디는 나 좋단다 야 가조르디 파딘지디 능담도 로야 사도리 마나 고 앙단 중니려 말이
1: 레슨
0: 로바드는 죽숨다 차게 줍시 간이야 리도는 아니 언디 어 나도 록서디 겸해지 하나 저 겹록된다 電子メール。電子ショーラー。レセレセ。オーディオンシャル。レセレセ。ハディミンディアントラジムネア。あ、クトヤ。なんぞたんだ電子チュシディガンドや。ドスタヤジュリキマ。レセレセ。コガンで違うな、ミクタサスレ。レセレセ。ディナロリア、チュシ、たんだ電子ストングリ。あ、ジャンナチ。レセレセ。ジャンナ。ジャンナでとはみの、なんぞたんで、電子ディ
1: ナンダムドス。ああ、レセレス。チュシタ、ジャンナ、ジャンナスストングリ。レセレス。ディナロネディストングリなんです。あ、ナコ、やめのマムスチ。レセレス。カニオレ。レセニドムネ、ティチェリンなてんビデタティクスカム。ロメブタ、カンベスチ。レセレス。ディナロネ、たんだ、ナキャン、やめのカリキャンチャドナ、ティチェリン。カムジェタ、
2: 양고장고다 직 그게 딱제 지역이 답시 직나게 모조나송아 어디 가나즈 튜중 소에 나로리아 어 직컨들로 그래 소소 김자 나로리아 어 타컨들로 로여의 메기 다야기 말아 춘추쇼 깜바시 요르 와글라 디 뭐게 타파데 지기 간리아 디 고레 톰타다 틴다 뉴 유세 말아 디 간라 가제 아니 록슈기 제시 어 조섬다 차게네 줍시 바라라 임베이나 아니 고 파데지디
0: 呃，对面不玩。对，吉兰都，嗯，第一下，老杨八姐，嗯，吉布罗的呀，可是没这吉布罗的呀，他的嗯，他家里是后面先死了，可是人那个我的有的，他那做电瓶死了，家里是，我的干的都打死了，懂打的，听打干的，过年这年外吉兰说的，我的你干了多些，你过的嗯。
2: 딱제시야데
0: レセレセ。ケシ、ジョクスムツァゲネジュピツァンエパラギ、タンシディレスレギュナ。エニ、ジュメブスンゴールドワラ。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レセ
2: 미치 말라네 튜눔 저기 요새 고랑기 이게 지단 때 비네 대야 탑시를 가려버렸어 제 끈트 나도 거니
1: 다시 들으셔야기나 튜눔 자야 지요 말에
2: 하데
1: 탑시 약속을 탄다 근데 수다 배셔네 추자면요 디처리 추자 사야 탄다 배셔네 다 다른 원리는 소모도는 가야 줘야기나
2: 레슬레스
1: 근데 로동 부 不动也是是就是那路呢也一股改下去那是的春天咱们呢他们是这样的了但是因为他春天的建筑上的他别想那我拿出给他的农家年的农家年让他们给我拿出他的农沙然后他给他的有地和是吧让他们给出入后有风出入后有风出入前有风那你
2: Shimishigas,
1: Kagashino, Tigay, Nalone,

0: 축처럼 이슈 정식감다 정식가서 제요 말이 거가는 쭉도 거리 교육으로 알
1: 라오나
0: 대비 거리 교육 매우 자체 다 그런 있는 있는 거 정식 직다 가버를 자체 가루스라
1: 르바르바
0: 하트님디 쭉도 거리 교육 이전 학과도 요풍 되게 찾아로 단단한 주들이 배주인죠 고교집 내견냐 다들 인지 지규치라
1: 레세
0: 다들 배 가제 샤암도
1: 아 레세 다들 랑고르네데 지 튜놈 잡히는디 내주 챔버리 르발
0: 라리
1: 인지 민지기 남사 랑고르소 자친제 인지기 바 소가 치나마시 두스타 코르 파스샤브다 코르랑 신게 가샤스니 이게 내주든지 요마시비시르 봐
0: 제
1: 레세 레세 로 레세 더치 老师们，大家来今年新新毕业的人，今年培训农村人这里工培给农村去，争取贴地去做过这次明码人，贴东需要给啊，两国大军需要给贴东的人的事。来今年的中国大军团国里，你们所贴了啊，你们用普通操作预备给昨天来电学去呢，国里大军所贴贴地去写着，国里新来为改接托呢，我这趟参加了学个预备，前两期团我个作为处理呀，平板我也特别写着看嘛，舆论特别是我学个人。
2: Zhishuki, Ursintu, Yangtaki, Lamniji.
3: Xiachawe, Chengguti, Ningyue, Yamuin.
2: Tadikiki, Sensimbadini. Penchong Lungchen, Yenchen Likung, Purgen Lungchenki. Jimju Tedi Sibi, Lissensi.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全球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看到全球三九两站的前十名。全球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看到全球三九两站的前十名。
2: 세마블링게 공감상 디린의 변다 족배 최고탄 진의 둔배 최인슈숨 제사 포부제
3: 팅디리체나 슈교낭 튼소니 디리로데토 라중기 총미 찬용락여 용보 파체 모투 개용기 앙탕 보스부타 벤처 공비타 망츠리 쥐치비 편제 상봉원티 망츠기 톰낭탕 김나 균투 퇴토 침배 거타
2: 닌제 총게 낭송키 롱니 튼케 베마도지 로숨주소지 총셉타 조규토 롱니 덴바튜네 당기 망편 시주탄 체리 시자소 망소주 제자 호다 제베 고로
3: 텐션 제제 칸키 다고 미팅 쳇수니 쇼르 내내 쉬휘바타 대장정키 인내내다 사바타 중화 미리 지튼 소베 도시 댄소 체베 댄시 켄신식도 교로의 걸
2: 참되 로스 레튼 정진 초소 교주 제주로 거디 호다 단위 고소인
3: 샴르 팅디 레첸키낭 튼시 전타 세란타
2: 我就爱别碰见，啥都变着了，比大空杯都给恩怨可以组队去。这个来过年年做别事，得了老丢脱，将用去变就可丢进了电波月经，变就去端上做月趴在地，没丢电用去端着来了月不谈，拉端脱炸车子里，出门用去面对强用来月用不谈，装机充电器出门面对来月用不。 총세기 총미 미리 라요 용법 제 용법 넘손키 파제 개용키 앙탕부셈네 랑종키 망조리규 제비 편제 상봉은유 라자총기 당세추 팅럽싱레 퇴레링키 레듄바 제시기기 디니 난수의 대로사도 낭진 제비 순리 사바시기 디르 수르벤 규물레 초시마타 카차오유 단도 도외 퇴러 법유바타 기주 약부 도치 수마세 타자 라자총기 당세추 팅럽싱레 퇴레링토
4: 吞不了不穷有情，我在出关前不低呢，说不出，你得了啥都能挣钱别，通过了随便多谈，要话急性去。小阿姐出关前些多，落对了整个周边，你得深圳天气最新鲜，里面去张爱国不谈，可留暖心有些。得了老掉头，另提前天出关，你得休息一天，我在谈新这水不卡，那些新说出不了七个多二位，出门错了，我在谈新这水不靠天图标了。
2: 芒草村永不讲芒都青年，团练起偏执切入情有深。大家去听了新列团练领起经过啊，罗山电竞起。得了领地，我在地听不转，俺们家也没心思多了。虽然说把卡起能挣钱别，从不在各个港头不谈，从样真不多钱什么事。新庄来人，芒草地永不跑位，猛些隐形。得了老掉头，让从地新庄团练了，让叫了持续切入单位。今天团练不在两年穷年。 新庄芒溪永不破局了，各地体育不是。那就创建了这种土，平江两亚职业公司，总用其相中局了，云顶线只有我们说不对白，听我从没对白，我们说不从得不对白。芒草村两亚所谓火神江培育不是，平江两亚职业所在团队培养参与公司，那段吧，孙南杰，他将俺去超级年牛肉级别细菌切入当年，新庄芒塘。
4: 天山庄的田能修在芒都东塘，朝前行年，查到塘城面积从南家界上的，俺在娘家去这样查到对田，团在整个局部用的七星月气什么事？来修年，芒族西子塘，爸爸用为各在归宿江水。第六村土，让种起来修家界东就田，原先特别内部脱下年，年女特别让家界当地用不得不用这不是。罗个冲击起，罗里塘前日新做南苏七人。 昨天来追南苏建中前的南昌区塘内部区域的年女新竹南苏塘，大江上开南修四周年，芒草村健康组织中年芒草村健康组织中年年女新竹南苏塘，大江上开南修四周年芒草村健康组织中年年女新竹南苏塘，大江上开南修四周年芒草村健康组织中年年女新竹南苏塘，大江上开南修四周年芒草村健康组织中年年女新竹南苏塘，大江上开南修四周年芒草村健康组织中年年女新竹南苏塘，大江上开南修四周年芒草村健康组织中年年女新竹南苏塘，大江上开南修四周年芒草村健康组织中年年女新竹南苏塘，大江上开南修四周年芒草村健康组织中年年女新竹南苏塘，大江上开南修四周年芒草村健康组织中年年女新竹南苏塘，大江上开南修四周年芒草村健康组织中年年女新竹南苏塘，大江上开南修四周年芒草村健康组织中年年女新竹南苏塘，大江上开南修四周年
2: 芒座的永不泡汤在你托了请乐器什么事第六楼的托让中期从你口里军队来说的话在这里国家党委四句忙不断别创造汤小学各个切

0: 흡제 자제 고주 광아인 균종 토바라 갑교르 뉴덴 체유 중앙당 랑경 종기 균남 젠키 럭교르 맹유 고르 통주르 자당 이슈 접시타 최종 아동 등계 규제 체내 위로 위주룽은 거기 균남 젠키 럭교르 람수 쪽바라 갑교르 체디 위주 각주 기 중재 균투 사된 토 당유
1: 링진 여배신이 롱아 첸주시 베진 정용기 사내기 지당기 지배문제 용법 림지 김나 고르통주로 치동이 개니 슈즈루타 치조 고동 리그 중화티 롱아 첸 광마레 개제니 슈즈지 파티 랑경종 운이네 롱어 주주 송진 로숨 뒤마라 파제 개용기 앙탕보로 통마리바타 지로니도 니 슈쟁아르 시퀸 고르통주로 숨게레 통마르 개유 동고티 림지겜나 고통주로 치지타 치조시동 주게심바티 롱아친 광마레 개제 십주 시송 파와타 지로니도 니슈쟁아 르시퀸 고통주로 숨동레 통마게유 중앙 노시기 랑종의 규제 체바타 시슝 핀진키 창제 고통주로 치지타 치조 숨동 등게심바티 랑경조 우년에 롱어 주주 송진 중앙키 랑종의 당외 커서 롱의 동벌키 개제 십주 시행의 송엽시
0: 망초로 맹의 동슈 체로 동안에 망초기 망초기난 체로 동화에 파르타 맹의 고르 통주로 칠락점 동안에 시장 매배 은지 결제 파라 랑중기 누르시니 사투 체주 대비 뷰체 토에 피게기 림부르 규신유 림부티 고주사타 주두사창만이 믹체 직바인디 누르시기 맹의 창마 피주 야고 체네 미리카가 망초기 톱난타 기나 대자 소르난제 균체 매바라 체로 동규테리
1: 생활인계 광도생주바티네 고주토 미리카흐 망조기 톰난타 기나 덴자 소나제 균체 메바르 체로 침바시 쾌베 롱아친 줍시베진 랑종기 노르시 망위 고르통주로 칠레게와 망조 콘소 당외 고티지 팅디주튼 조위 티다시베 낭친 순잠타시기인
2: 락도카바 뇨고시 디디네 시타 계급섬뉴타 룬주기 커섭이 락도카바기 광제 티웨키 레니캉르 펩시 계급기 커섭게지 정 롱주 체초 토시러 워르나게 조규타
1: 天气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救救西边能听中国地震给列宁的片面录制能说中国地震给云至拉道卡巴城西亚街了点价鱼了烧江阔月的卡巴尔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人阴界些修在龙世界内天东年浪扛地儿西去卡巴尔塔这一样日子七日几个儿西去
3: 최저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1: 지도 덴베 편종기 분율 디나세
3: 생교로 권대 근중 생교기 파츠
1: 생교로 권대 근중 생교기 메로
3: 다르키기 센시브디 편종 룽친 년층 리고 최외 룽진기 생교로 초등 리세 생교로 권대 근중 시대시
0: 생일인지 단다 교남 주의 센시베 리젠티니 편종 농촌 년치 내콩 벽에 농촌 기 생교로 교도 근종 시베 생교로 촉도의 세리
1: 레젠디 덴지 훈주블라타 이시양 진이네 내초 총기 라스네 링게 주인람 토니 준슈 신유 샴라 생기 링게 주 무투장 주리 첸 생교 거수주인
0: 샴라 생교로 근두 시베 난첸 센로
3: 근두 생교 타예 갸순네 근종 노고린네 켈르
1: 생귤 근대 근종 레젠키 생귤 근대 낭신 생활인계 진다 초발 중국 뉴르기 폐계기 뚜엔차 10개 죽주량아 차시 진내 전에 쓰고 도추주 등주 등이나 작도 꾸르마기 채 개제개주 캡뚜엔 한청중 18파샤 10대랑 튜엔딘지 훈주라네 무주능그지
0: 니차라 예급 득시 주기 캡다 채비의 중국 뉴르기 폐계 뚜엔차기 년수 랭은퇴 수지 따르나 진다 초발아 중국 뉴르기 폐계 뚜엔차 십지 주주 랭아차 시심바티 투중발레 자자니탕 정중 시파르싱 내리 코르규 지찬의 댄라 코림 댄바타 총래 시균 댄병왕 갸칠 친샤 피제기 시균 댄도 열비 조신 유징 진다 주바라 피제기 시균 댄창 주계 죽둔차 앙아심바티 투중발레 자정아탕 정중 시파르유 로드투 내리기 등럽싱 내탕 은퇴 수준 내리 와르키 튼줄 피제 동슈 윤퇴 치르 당내 남왕시 수 남바파라 갸지탕 누르싱 체바탕 제지 속지 면자와 히바 젠지 작도 구르마 구르의 교고 강리 강디 뉴르지 레버르 템포 파워라 군디 후르다 당유 진차 아크수 두딤 데네 당 편중 닝지 링닝 은조 최강 소지 제그 응아지 수준디 주고 초바탄 뒤네 누규 좀레 시균 체로 당 피제기 뉴르세 교수 침바타 파르제 레리기 찬염 주제레 촉진 게디 레리 피제라 귀지 덴베 각제 대결 수 교류 십시 뷰제 군디 릭수 진신 신랑 모가타 리셉기 출링 chonggir ki chonglai kui so su, meme nemchuta meme langur so ki tikche chubara gundi tangwe, tani lechu chiru.

0: 감사. 네.
1: 감상 겐지 그말라 리자보부 감상.
0: 노노 감사. 고이게라이나.
1: 라이나.
0: 네센 세마이게 지네르벨라.
1: 라이나.
0: 네센 노노. 어. 참나 처지 수비 손셰디 노노 삼존랑에 린남베 추기 시브디 인크랑게 드린리 쟁규제 손셰디 소피진유나.
1: 루시아 하자 년지 덴바티 당도 리자보비 레덴기 쪼쪼마 겐지 쪼만라기 쪼나웨 쪼쪼바 탕마 당셔바 뒤뒤 난게 겐다 어때시라지 쪼나웨 겐바상라 제당 지시 우디레서 용라 퓨니 뒤 남양 도섬 도부당 구수 세당 삼디 유신 두바 겐지 쪼만라지 쪼쪼나와 당 겐다 어때시라기 셔바 뒤뒤 나웨 리서부디 레덴기 톡데 리디 용에 뜻이 민디 닝타원의 수준인가라
0: 너라 다 채나라
1: 구루지부네 겐라 렌제탄
0: Then
1: the

대리 세당보대개마이 세당보대개마이 라지자라니자 라송자 라니바자지 내 아바데 내 아바마데 당대리 그 당보여개아 바이 그 당보여

0: 나 슈긴 상만라 비아인라
1: 나나 어
0: 학파도 콘도 튠비셀루 동낭이 콩다 사실 준비실이라 지리 준비라 코나니 그 숭샤 하단이 분노 땅낭수 또 체낭 슈긴이라
1: 네세 나나 어
0: 오케이 좀 나와 틴디지라
1: 네세 나나 어 시린자고라
0: 오 시린자고
1: 나

0: 제균이 개강 신도 진보시
1: 퇴경 안추 짐주 직수일러 송지 쉬니 조람 딘자탕 예럽 쥐상라 딘니 조람 샤동 용화 제규 개린 체디 딘자탕 딘비 쥐슈 콜유지 퇴몽토 뛰구
2: 白尾比拉吉，凭借本尊龙的登基，研究这上面吧，高速赛场塔桥王龙的永伟，珍惜命运树。白尾比拉区的大陆的桥王龙的永伟，命运与珍惜的了。

원점기 재무 크인수 왕점기 다외 추달기 다외 원당기 캡스 탐지라 신장 파피기 나와게 쿠심기 재무 진작이 다외 굴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속이 니시르 르디기 구양 천점신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쳐아유고
1: 르가르카위 종키 뉴주탕
0: 르지유고르니에탕니에쳐아균
1: 르좀스탕 군루모차르지
0: 르세양기다르균디킬
1: 니에쳐아유고
0: 니에쳐아유고

카츠 총소니 총총 기나기 촌에 가체 식투 교역시 생기는게 공토 랭게츠 센주바티니 벽이 총총 기나 촌에 걸기 선교시 탄달랭게츠 센시 나신베 리센디니 편종 롱친 년치 리콘기 최초 벽에 리첸 내초 유보 리첸시 리첸디니 제스포비 닝콘 최초 니브네 최초 순베파 팅 당부동구 유부타 체메 최초 쭉지네 종리파 결동 지교시 샤마 쿠미 랭게초 년짐 덴베 루셰지 체지슈유 루셰디 센주베지 무튜디 내초 유고 레첸 세나 유쇼

0: 싱일링게 닝지 총키니 표랑경 정키 샬류 참탄 연론 장부 메규 도차유 샤처 참도타 장능추 누타 손노 파사 허거제 단제 유부타 대샤모토 닝지타 미도 메니 공부겸데 저유 보오 낭종제 종두 유시 튜모모인 배 춥체예 진념체외 정충 윤중 다 중심 디른 남공월러 진가 첨부 유신 경론당 첨물 진중기 미남기 당왕 왕미토 전바체유 야가야수 첨물 주룡기 슈킨 태배 긴기 디가라 야가시신 군가 초와당 철추 명부 유배 신제 나서 이거 역시 보호당 루나 저유소러 경원기 퉁콩 표송 초고 역시 보호종니 현종 실크위키 히말라야 리규탄 년轻堂里 日语节 正常所念于今 전염토체의지치 니동학점리 승기매부탄 펄룬장부탄 이웅장부니 기구토교비 장부니부 탕매구토지지 점린토기 초롱채모앙탕부 열룬장부 초롱채모쿠친부낭 육조구유신 보워로 롱은이길학점 신배솜시망부유탄 카지이토체라 지치 개주탕 범체라 지치 니탕 청충화장 유신 생기는게 샴길리체나 링게츠 보호종토 링내 차례 능용 유배 수나문주 라라 보호종키 로규탕 링내 유고체텔라 젠주슈배 드벌티 동비인데 링게츠 드벌티지 세나다
1: 俺们知道播种嘞，那有种拍片差的那就嘞，他那就老几个同的些呢，别个家婆同婆伢子真不少的，但种啥的嘛是呢？俺呢俺就不明白嘞，因此，等你啊，用不拉跟个家家弄了嘞，哎，伢那个别个老几，伢子又长啥的，俺呢，但是个老几个在忙忙的嘞。
2: 对你说的，俺们这部门给的呢，忙这个数据弄了呀，啊，对呢，别个家婆他们伢子真不啥的，哎，不好意思，对你，忙这个技术上的了的，但俺这忙这个技术困难了，对呢，对你意思呢，呀，电棒控制，怎么是对你很多嘛的，不给他没事没事给对呢，等于，俺去把手那个对呢，没让你没让我看数据个怎么样的给，对呢，不给群众。
1: 哦，包罗局也是那样卡斯布的女儿，但伢子真不晓得，可中山的那俺是包总给贾木卡啊，是说的，那时候俺就不晓得的名贾木卡是个，啊，他在贾木卡晓得，他穷的那俺是贾木卡是当了，贾木尊是呢，他不没给的呢，清仓将军级别给不没给清仓啊，得干呢，天天松动还是的女儿是的，你晓得不？ 这个农村里头，靠个家木村的来的呢，不够的呢，重要的是，不够农村里头，靠个不穷的来的呢，500拉斯，我的那个名头也多，靠个怕的呢，反正，我这老不穷的老穷的来，俺呢，马尼500拉斯，我的那个要个钱了，马尼500拉的，啊，用个钱了，家木村啥的个，我说了，不够就农村里不够穷的，俺呢500拉斯，我的那是重要的是，这穷人呢。 那靠给的呢，如果给恰出一档的呢，他说那里呢不穷学习那样，靠个入道的，俺那没给的呢到哪里的土菜的，哎，等你闲的忙那里去，我等你种，俺老舅给点弄出来的呢，人个进口来吧是，等你爹妈种的呢，看我说要搞土里的了，哎，恰出咋着是，等喇叭跟这个把路人呢，等你下巴给的反正的嘞，他说俺这家的呢，就像男家给喇叭种的呢，我等你要的。
2: 但那那那，刚才中面说这个，当地这当地面的人们都是，啊，等你到不进那面的，等你也吃不强了，啊，你也那忙着来个，得忙着来偏多的那种些，到不进那手机个拉满黑里个的呢，靠个等你有个有听的送的，哎，吃下穷人的没经验个，没的买来的呢，用啥来是？等你那当刚才的，等你穷穷的呢，等你靠等你买把鸡毛子那到，要么那他人来讲票中间那等你买去。
1: 아들이잖아야채워잖아난저라케서마레스네 근데 이제 이제 유미소가다 로데그 로직 되는 쭈바레스 드는 제가 사바다 바다 제가 주가서 쭈바레스 드는 제가 근데 사실 당한 저 보면 이게 가기를 지나 펴듯이다 아 잠수 중에 되죠 ジャンプでね、ずんだじょうでね、じょうでね、あのこ、根本ね、あのこ、根本ね、あの、え、ざんやでね、しばです。ほでしすんの。あの、で、ざんやしばんでね、で、これだんがとべげんみれ。あの、じじゅぎでね、んこんじちんへんだ。あの、じじゅぎでんんらぞんへん。あ、でね、ききき、つぐちさだまさんのごとさ、まいってこれ。ね、ちゃんでね、なんじ、やむぎゅれ。 なんで、それがせんだな、べきしちんちょにとばれ、それがせんな、あ、でね、そうちょんげ、ちょちょんげでね、めでんのちぇばれせ。おでねしすんの。でねしえ、これ、でね、こ、あのちょかなのよりにすでね、え、けたちこれな、このとけたばちょおさまれ。けたまとと、ぽいゆれ、かしょれでんふん、じゃぐ、ぜるなんふん、ぞぐぞぐじ、かでねよりにすべきだ、うん、かげ、ふんぞぎ、らばぎ、らだとまさんでにじわせて。
2: で、これな、で、パチで、で、これ、なんかんじ、あ、てんらゆうねでね、なんじ、ぷえれでね、じゃまのまさな、あ、てね、とんいねだ。なんかんじ、あ、じゃぼだまさな、てね、とんいねだせね。え、みそまんだけ、さまのね、はむさんくわてにじいじ。え、こらんじ、あ、ロジュギでんのじゅれ、パケジャー、すきすきじゃ、がねがねひめ、あ、ちゅうでね、がねよめさだでね、あ、なんじ、ぷえぎでね、じゃぼ、じゃ、あの、あ、やのちょろ、とうと、とて、がんだよ、あ、ずにぎ、ぱ、ぷえじゃ、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りん
1: 신기 치지지 그냥 나서 가려 야지 근데 콘들 안에 맞지 냐서 점어세 아 드니기드니 아 민토리기 로지드니다 다 난스 로아의 양음사가 아니 그저 아 깔달라시 누가 누세 이게 드리지게 난스 뽐이게 양음사데 라시지 누가 누 어디지게 다들 난스 흠하게 되네 로지기 때 가시는래 양음게 양 화하 양음게 누데 라시지 누가 누 아사 누데 아다 양주 예바다 양주 메바 뭐 민트 쓰티야 다 기차는 가서 먼저 깔아달라신 룽안 룽트는다 라신 룽 아사 룽트는다 라신 룽안 룽트는다 간다 거다 이게 기드네 저단 지와다 마다 되네 거기 당기 틀에 내드나 가지 제가 지어서 말해 에 뭐마 간지 다 들이게 있는다 사자수 있는다 다 롱게 파유드니 야지 미유드니 치는 거래 있나 롱게 파유다드니 메보 아 이게 되네 녹사게 에 되네 유래드니 댄서지 받나 아니 제민도 이게 텐데지 제도래 나 뭐마게 파유지 민데 롱도사 사자달래 된지 따고 루스든지 파지 베글로 주인한다 아니 가나 자글로 주인한다 파지 된지 로지든도 되는 먼저 다 따지잖아 파지 아 이거 야채 전부 되는 거 화하야

광도 변나 넘버 7 변종 일의 사바 강례 리교 니수 나외 세부보 중다 라네 만주 레젠 러 꼬르페비 유고 센도레 배기나 남시바 센조시

0: 매견이 균노다 세소나 뇌소동갱기 지우소중배 충군식이
1: 매견은 고치근이 만초겐 탈순송키 열군 뜬지미발 이섬남구배 차와 캐친시리
0: 남마타 롱예 강소 미소주뚜치사 매칭라오배 소중기 구치 지소시미루
1: 남균의 랑참기 로구이컹충토 치미초라 사차컹충토 내가소미초 더통직 수탄계내 차랑 양미초

생길행게 샴라링게 주연야람토 하세 미남기 저볼르베 수 근제 유메고라 모두도 뒤지 쇼인 저볼 소규티 하세 미남라 직보 원화시 뭐인라 저볼르규티야 하세 미남라 직보 원화시 마시 원장 티니 표기 르지 망수 출기 메토미롱웨 낭튼 시리도 쇼쇼라 하세웨 저볼르베 로규 롱어 책동 학점 유바마세 제불 루규 티양 하세 로충 슈노 남기 가슈 제베 르지 최고 시시 제불 소웨 소제 이는 야자 양나 제불 루단키 십제 낭토 강기 차례야 사지 현다타 개바 첨부 여시 제불 소웨 주츠 토네 셰비기나 하세 제부타 사지 현다키 제부와 개바 첨부시 매위이네 데미세 케주니 진네 소입지 당체나 뇽수 수크젠 임바타 니네 천도 망치원이 까부 임시 하세 미남기 저볼르비기는 삼둔 훈주 용구 요리시 쉬스 요시 저볼르베 투출러 신칭현다탕 편종와 개추 첨부 유시 신칭현다 쿠두이는 저볼르베 투출 상쉐티니 지투 인신 갸셰시기 셰체나 라량 로디 진드 손베 체솜 샤와나 저볼 남과 캉송 시세네 집에 접두 셰베 니모니 저불르베 투치 상쉐티 임바 세세체 요시 지투수 저불르베푸 게릴로투 남기 투치 현다 낭토야 저불르구여 원장 하사라 저불르베 투치 상쉐니 싱베 로도도와 탕 저와 첨부 유바디 로달키 듄투 편데 게바네 주베 발 임바타 투치 딜레 앙아 저규메라 딜레 치야 저규요마시 디야 퓨리기 수균기 쇼쇼낭 저볼르베 투츠 응아차와이는 학번 아버네 겨버타 신배 주리도급 농쇼메덴와라 주포 카고유버타 야 저볼르베 투츠 치차와이는 남시 장아르 치르치네 참보소기 네시포라웨 문지치고유시 텐제인자 저볼르베 투츠 상쇼니 듄투 응아도 치베 투치급 인신 급티투기 하세 남공오신 탕와탕 강사라 저부 치중 나초 포싱 모차치웨 진중시 저구유 하세미남기 저부르베 캐취 치슈티니 저부펜춘 증거개규티 임바르시 지단체는 저부 통말 르켄원에 셰비나 저부르규티니 미겔키 르지 자주시 임베 정니기 삼바 저부 여부 머법 치바 탄첩지 용도주구요시 저부 공유인수 포급 가족회와타 저부 포미토바라 마사윤두 홍주탄 교나기그유 원장 저볼르 캐브 유베 미식문에 셰브이나 저볼르베 미유 대직부 무인바라 콘츠 미유니 정니기 저볼르 공문 인수 포워규 미신기 저볼탄 증거격디 파르 판발치규티 임부신 캐시 정니기 저볼 증개낭 슈켄이나 네바르토 저지레가 보친치구구유 지단체 셰브이나 증개낭 슈켄키 총가낭키 저볼르 뇨수요마지 대경찰 강인사나 콘츠 삼바라 총간에 정배 처벌러 증거 진료 매배 문제 제디 콘츠 정리기 라부구디 처벌기 중심에 고조디 직수 십차 치기유 대통 교체카지 학바투 십차부 댐구구 유시 배나 처벌 소야기 쇼부니 배쇼구구 유타 배쇼니 양신 최고 유배 학배 도역하고 유시 처벌기 수업던 용수 수진 이바타 대미유니 저부 편추 증거격급 법둔기 뉴바 체로 동규티 임시 저부 류야기 구부티양 지단기 구부마인바라 하장 책부 유배 승구 구구요시 더통 저부기 구부티 정리기 수배 나주네 구부알 노유바 수토 마원배 징계난 파류기 저부기 구부 쥐토바 치규 체토 임시 징계난 수배 저부기 구부 편추 다와딘 구배 나라 균포구 유배 토동 징계난 슈구나 라리안나 추구구 유시 멍시 레가 텐조 체차베지 토동 수신베 처부 최대 폴규 체디 대폴규 체디 슈수 리지치구 유시 처부 류금 민남기 랑수수 표수 캉베 토가리아 제디 처부 류부타 장매 특기 주동기 정리기 처부 미션다기 처부 레 토와 포토톱 지구유 디제 체비는 증거격급 정리了偏道约巴塔乔布尔奇归为天略切迪布约巴马赛정리기乔布尔奇
Shendagi Chabur Nun Tukwigyu. Minam, Sempa Chabshuni, Zingga Yegub, Chonibu Chabur Ki Guba Zingbe Gubti Yinshin. Chonibu Guba Lhemi Ludi, Kongla Nebe Chabur Ki Mar Nambata, Wadu Nebe Chabur Ki Yar Puri Chigu Yube. Jikchana Chonibu Chabur Ki Guba Nyamdu Jine, Yewa Che Mitube Nesu Kyanne. Tara, Chojila Pangwa Rane, Guba Chebe Chabuti. Panane, Sar Lungwa Chigu Yubta. Chabur Panan Kamsu Ta Rinpur Puwata. Chabur Lu Genki, Chabur Laryang Ra Kakuri Samne. Tangdo Ne Chabur Kashe Chaji Chigu Yu. Jingge Nan Shukbe Chabur Lu Ken Mangchewa Lochung Shunu Yimbata. Chiba Nam, Jirdang Chena Chabur Ki Jingge Nan Moshubar Chabur Lu Ken Genpachu Nyamnyo Sokcho Chigu Yu. Poma Yenshun Changme Jona Chimbo Ngang Chabur Jingga Demu Degu Yubta. Gega Topkien Le Minamgi Bawur Ziwata. Masi Pangka Chungkien Tileya Tungchung Chigu Yomarji. Chabur Sala Tingji Lungbuyi Na. Sirab Tingji Pi Shibadara. Kunchu Nyamnyo Sokcho Chedi Jesu Chabur Lugub Gega Toptop Chigu Yu. Singilinge Kondo Nambuchu Senjuba Tini Hase Minamgi Chabur Lube Su Kanche Yumi Kwa Le Ngozhu Shubti Shin. Nian ngozhu shubati san zhubai qi, longqin dun ki mi mangbo ji. Rengni ki qi bie tu ki qabur lu bie zhuan na ti, yi le lamir cha nang ge yu xia xin.

싱글링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슝점 당하시거니 리첸 십시 창고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니 랭게기 안초 리첸디 센신 남바 토차나시거니 라 계시 샘보보 캐랑키퍼 유투 유고 내제 슈세 작제 내개발젠 타 유고 키 제공 믹세젠 야는 유고 키 신지소 유비는 이토도 군네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교 교수시거니 생계네 무투디 디그친람키 리센션다 세난 엽쇼

0: 谈的你毕竟起出最唐不达大事
1: 까먹은 생굴
2: 샘바블린제 공감사 샘라 제천에 까먹은 생굴은 연준 쇼우인 사르고 베니튜 랑연총 시슌 표미타 지배레튼 오윤탱칸이 시도 톱세 나중에지 랑종기 표미타 지배레튼 폐기 동초기 믹세카 加的 시주시주 리주체바타 미세카 加的 시주티 너노토 중국 표미타 지배레튼 폐기 동초 자네기 니동 숨주류 미세토 리뷰시 接着你是松宁体切入 让远穷四兄三居的兄弟抗体 中华迷离基金错过酿头对你 极度点别平均体里间差不多中协吧 决定作物切别 三个月别我这村都 听你不错的 平均在在抗体组军团苦有体制约内区我这切不这 平均在在抗体经过了为 平均在在抗体 培育的人类就在体内达三百十斤本月内 所来继续点别 那些二档所着九十七八十斤行 年冬家民一早送了到九级八零年前不谈，大过完每天吃你去了，年龄前尤其送不上。培育人力就在推进各送吧，年冬家民在主流到东边菜你去初年，到我这边菜你去一年不了，拉萨的十点啊错的，退了不啥不啦。培育人力他这空别穷为那不三不扛零零八七军不是，各地就在推进了车不进中年堂，车不进天你去自助这组签约金，昨天卡塞沃堂南端配送错吧。 车不定把多票切一套呢，票价等于一部零九一不谈，车不定谈真定，真多切切过仓吗？今嘛啦人民托国一军人啦，天明忙错，坚定把啦等于一不是。你家啦，三个月把人员从六千军的写到穷我啦，年冬加密资助率票价六千真多的投资期人民切过的，我的社区级日谈刚过了七周，真龙真多的各处吧，今的过不啦，我的社区不慎从火车充电头告诉就是。
3: 他定期真多了，给把每个给真多糖，表面每个给真多了，草白真多钱，从送了也有不糖。我们把钱呢，没端住真多了许久些。三个月农事部呢，写到七八十呢，到了中央农事呢，人均牛车开始门口通知了，你给下月不糖。七十七月退出立春，中央农事呢，门口叫牛的西皮冻住冷水，天热了大钱呢，女子跑归途，门口通知了，就几差股等于不是。
2: 你对中国民办安全行列了解决七百台，拉两个兵过通知了七公当年，广西塘、湖北、甘肃、浙江所女子跑过去从年前不谈，拉瓜坨，开来冲这塘，给你冲对说了，一定那边东西吃了当地，女子广西塘，女子姐姐接准起去了，解决了七军不是。接着你说你，每次比错被深究用炸冲对套呢，三个月别写到七八十呢。
3: 第六老头陀，沿用其冲击塘冲铁坨，每张车座出个各种各样三度来修坨的，推送不当都能集中一木塘。冲击塘冲铁器搭载切工器来修堵塞，人家在我查你是有谁？这次急救抗体刚将通了，每天七八九，年头第个绿车急救局的绿车多些急救组装车就过去，龙安村中个别七十七八车不塘，天内绿车多些急救决定做我车别。
2: 结合人别切割切是汤姆听一不谈，龙安村中个别人，绿色多些结合组装牛不起就谈，绿色表达空别足球了，各地东区来听，吃羊呢各地吃一不是，吃些呢，年冬送酒落里个，绿色借用皮带机，表在谈偏着，我们在台北来说谈，切入竹头把切割了，等于不是。接着你说你，苏振表，结合人别天面说着组装起就过去来给大都站呢，结合人别天面说着谈。
3: 天米子女各地组装起就谈，六十三对说，天阳多起七十七天，阳日天就是七十八七七，军队用途东军不是。三个月别几个女空军呢，写到七八十呢，今在主编登就拍了，借用起劳动菜动物同居的协助谈，车座协同什么的，推崇白的家家就差点跑完了，你劳动菜动物同居中年谈，车座电动什么谈，农劳动菜动物同居主谈，车座电动升级不是。
2: 接着你说你，从我司令呢，西装成都跑去，穿着江南去，日南日月浦南对比特别近，浦南有些三百来米，松动我家有不谈，人才来米，年度年节出租有不是，穿着江南去，几人才来这里，年节松松短暂有不谈，门口的小东头去，成都呢司令跑了，天天穿着古爷们呢，穿着我爷们跑了，通途进有不是，三百块钱，天天干嘛？俺孙女的年终学差。
4: 迪克尔尼。 种龙池年轻烈工而给龙池以增重糖龙池的
5: 增重糖龙池的白
4: 作为迫及连夜为增重对接第二期我们苏里马尔心图米其英里的卡拉冲
0: 恰恰白马糖冲别总日久在端木地先看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4: 增重糖龙津对卡拉
0: 增重糖龙津对卡拉
6: 杂志上登别生活连接观看上天地里才能培育给中国部长前独立电子编剧及战不当责任评作垃圾总体更过难行品种美满比准抗内比准难为难他长前各批为每日给中国局把随便当给人们写下我的片诺的给培给龙天给给追当吞把的总体文章当中杨端学局音别三郎学票生活连接年查及八点出去要为培育及中国部独立电子编剧呢培育三年师兄推出明查起了东京阿当街北本市人工地平七个西拆西银吧各批独立协查为金图揭露七栋顿家出去楼古冲吧当揭露七栋顿家顿去顿古楼各下一柱堂准冲拆西修行揭露七栋顿家结局结局楼下对学不当切记各冲突各接入切动顶级技术切松落入恐怕乾隆期高粱堂杂杀给国内出了在接入切动顶级技术切记率苦皮目主听唐表格数孔明干啊安边八中期长街这边苦崩期出土电信编剧堂接把清晰接把脏不当接入切动顶级国际国际落入培对安边堂培三年师兄期电信编剧堂接把那样娘娘从头杀了国家堂清晰接把单位国本期有句九年相的孙松托培育图增值期国本目主定义不足地级电信编剧恐怕乾隆期毕竟都七股地国本目主期连接用作人不把中所了一路他是在不了电影配了七路七句重要是独立电信编剧期国内穷人去年按技术设计给些白里党给些同民民主领给新年确中不同全民南街所电影日本内卡了罗密在境他跟年啊美罗马恰餐厅松西站习中在不提中日杀中期孟西三天穷年给不母去差别电剧是吃我的娘啊给电剧立刻的写吧第四国把日本级别当时吃我的所给开启这么一趟提名吃学的一笔说年次突破小路个切断松的出去了怎么能有劲咸阳松大给杂志立刻金融团上预备来那件写吃我的说吧忙不行怎么能有劲忙起我托家都送呢他家结局没不是各批为每日给中国局把随便当给人们写吃我的呢独立电子编剧期接入七栋解决桌面主要的账把写给银把的了银主新闻学生约不当据悉的罗家学生行独立高论每日爱个爱数用作成为配三年给三年帮助的可不满足了说的是对女性的努力三万个月吧马赛退入十步天能民主中央给配三年师兄给这些三组的列举中央师兄给配了居民给党员了兄弟家给责任的各天所看看新都气味努力将三星给把个月被托各部给团都为七日盘子所说的年啊给南年多点这个世界吧小路个十几十九新一站在月经中巴本年培育给这些年松的强求摆脱忙出给中水力量能够独立在开发点绝技次给带了百年的安全困难没进了美容美连队困难 좀 후토부양 마인바 콜라타티토 공화 제차라 개의 이거 대비 년집 때마다 송예도 급에 미나다 자와 연중소 지무치신 뉴스 통두용어 더부 중요받더니 좀제 캐도 박배 남달 잠주 人堂 채워식시 샴라 행계기 푀기 좀바부 차진 두린 댄진 변조기 잠바다 체린 핀조 라기 좀치 갱고 난신 편중 매마 비준강내 비준낭외 남달 차진 급시외 미접기 중어주바 수매 땀기 르무 시차와 편올기 푀게 롱친기 개조당 툼바라 좀치 은참단자네 양뒤 슈바티 류순바티 세로나 테네 달레 버두르치 쿠바네 숭 지춘 사변 기 제베 리셸레 딕주 게부르 쿠바탄 캉베 양도 춤바탄 지지 힌두 히바남 워두 네바 균두 짜 지 숭바다르 제주 타다 랑왕 기 마인바르 종부 규람베 랑다니 양 리셸 팅일레 개오엔바 설마자 강단이와 딜라수 제베 튼신 미왕 추계 디니기 울렀다 군이 구초소 식벽계와 남라 학벌당회 금쟁양 서주일로 간된 강사기 심중가도 락샤 협중치린 관계당 매직 끝인진 공변제단이 현두 변해 전롭상 제시당 배중샥바규 건줄라 신인 참바당 부모 협중 공변제다 락샤 협중제 년주기 ngari kongla yegi tangne ngaygi todu maa kyoosho chedu ji yala nyunzu na chwa ki. Gyuncho togji lamdu maa songwa maa to gugar guso lang duzi zaga tang. Tinsung, wang rangi gomchi shibchung dinden zhuma yumse sosur ka chedi. Rikse techi basang cilin takzi zongdu gurgi ki ujeta chaksin shunne chede so. Ngenchi ki lechur mangda jik 其 중나 재개라딘 릭세 태지 빠상 체리니 군나 슌투 미왕 침부 구반도 재미 더부 종외 특지 체신 군제 당라 정중 존바리 유출령야 치 제대당 꾸집소 년동기 렘바 있는 치다르양 차당 추시기 년초르바 더블레 직딘기 차샤 치자 미친베 추유 코나 재진 작달로 왕 달레 버둘라 공마침부 공촘기 침줄 난 죽체 대를 표도 고치직 면은 매용외 냥 표도 유배 갸병이네 며칠 끝인지에 공뺀지다 되니 왕기 레슈도 롱기 악발라 되네 간된 강사기 시틀 샵술 그발 제닌 개원 탐지 긴시 침부 구습 중에 니멋 겐지 치제 기둥 주번 등유 캐주배 된조 심중 부기 특담 딘체수 조바 댐베딱부 투모한 상타메 군이 균이 전리 진럽기 생각 바로와 며칠 딘이 장기 구토 총비 뒤 대반도 제바 딘뒤 디가 두린기 댄조르 유바 디신기 쯔 승유 괴달 참말 신제기 땅지소 릭수 난기 밤도 제신 딘주 제륜당 사자니네 구접 주니르 치제키 리키탕 제수 제외 지다 죽숨기 라친탕 라게지 와소 변친 현양 흉기 지슈기 레첸치나소 중청제 규숨탕 초대 중시 예추소 라디 미티 창매 팀비 리키기 응비 갸치 따르와체 대다라 디게지 주버 차디 지리 말아 야이 계세도 칭산 교미 마르게 랑초초 남주 재산 지순 조치바 양미 젠딘 준신 시나 차르 폐규 자디 좀달 낭세 노르 랭길 마체 라비엔 라퓨웨 베시 캉진 대진 버두르시 쿠유 지미 균균 차베 캡 냠바 공두 꾸루와 마수니 유잔 튀기 대살 랑바니 가르빈 급시 치덴 트시니 바오 자토 소라 지미냠 제발 진술래도 미왕부 용세 제외적 규진구네 최윤가의 조회 디당치 대전타다 배미 이신젤 우리 민진 조회 링조들 졸라 겸술 시준 생댐배 벤지 따서 생일

0: 三年人工，我们去小区谈路据，现在路据谈路据，宁治路据借宿，七八千万的中文牌儿拍住他，啥子卡起了，七八中文的七月牌儿拍住，宁治他，六月路据，他是借宿，七八千万，住家儿拍住，天明记啥子了，退家人，住家儿拍住，三年人工，我们去小区谈路据，现在路据谈路据，宁治路据借宿，七八千万，住家儿拍住，天明记啥子了，退家人，住家儿拍住，三年人工，我们去小区谈路据，现在路据谈路据，宁治路据借宿，七八千万，住家儿拍住，天明记啥子了，退家人，住家儿拍住，三年人工，我们去小区谈路据，现在路据谈路据，宁治路据借宿，七八千万，住家儿拍住，天明记啥子了，退家人，住家儿拍住，三年人工，我们去小区谈路据，现在路据谈路据，宁治路据借宿，七八千万，住家儿拍住，天明记啥子了，退家人，住 차사로 퇴자를 펴뷰 퇴자 마셔 앙창 중니타 퇴자 토시 앙창 이정니프라 삼주세를 퇴자 펴뷰 퇴자 마셔 앙창 죽지타 퇴자 토시 앙창 이정니프라 맥주로 찜어먹 부흡뷰 퇴자 마셔 앙창 아타 퇴자 토시 앙창 조개프라 저기출라 찜어먹 부흡뷰 퇴자 마셔 앙창 중아타 퇴자 토시 앙창 이제주프라 내동출라 남티뷰 퇴자 마셔 앙창 죽지타 퇴자 토시 앙창 이자송프라 생각하고라 남티뷰 노블라 당후라 리브솜니 시파데뷰 최자 마슈 앙찬 구타 최자 토슈 앙찬 이자 송프라 커루치라 쯤어몬 부크뷰 최자 마슈 앙찬 주타 최자 토슈 앙찬 이자 깨프라 게젤 차부총어 퍼뷰 최자 마슈 앙찬 깨타 최자 토슈 앙찬 주뚱프라 보신라 차부총어 퍼뷰 호라 리브신의 응아파데뷰 최자 마슈 앙찬 깨타 최자 토슈 앙찬 주구프라 젠자르 차부총어 퍼뷰 최자마슈 앙찬 주타 최자 토슈 앙찬 주주파라 암도르 차부총어 퍼뷰 최자마슈 앙찬 주타 최자 토슈 앙찬 주주파라 담슈라 차부총어 퍼뷰 최자마슈 앙찬 듄타 최자 토슈 앙찬 조게파라 조종라 쯤어먼 부크뷰 최자마슈 앙찬 듄타 최자 토슈 앙찬 이정니파라 하리 쯤어먼 부크뷰 최자마슈 앙찬 응아타 최자 토슈 앙찬 조게파라 땡진라 쯤어먼 부크뷰 최자마슈앙창제타최자토슈앙창이즈지프라로롱라쯤어먼부크듀최자마슈앙창듄타최자토슈앙창이쟁프라마르감라남티듀최자마슈앙창주타최자토슈앙창이쟁이프라조공라남티듀최자마슈앙창듄타최자토슈앙창이쟁이프라자유라퇴자르퍼듀최자마슈앙창주앙타최자토슈앙창이즈뷰프라보미라쯤어먼부크듀 최자마슈앙창주피타최자토슈앙창이서듀프라민린라퇴자르퍼듀최자마슈앙창주피타최자토슈앙창이쟁프라야자르남티듀최자마슈앙창중니타최자토슈앙창이서주프라난가즈르남티듀최자마슈앙창듀타최자토슈앙창주주프라양자르차부총어퍼듀최자마슈앙창게타최자토슈앙창이즈지프라남린라퇴자르퍼듀 최자마슈앙창구타최자토슈앙창이즈지프라딩리차부총어퍼듀최자마슈앙창게타최자토슈앙창니슈프라허리차부총어퍼듀솔라리브솜니시파데듀최자마슈앙창숨타최자토슈앙창쥬어프라손나남티듀최자마슈앙창응아타최자토슈앙창쥬어프라냐람라차부총어퍼듀솔라리브솜니시파데듀최자마슈앙창듀타최자토슈앙창쥬어프라 존재남티뷰최자마슈앙창구타최자토슈앙창이즈지프라别跟了차부총어퍼듀최자마슈앙창응아타최자토슈앙창쥬루프라차자차부총어퍼듀최자마슈앙창주타최자토슈앙창조개프라니모르퇴자퍼듀최자마슈앙창구타최자토슈앙창이즈니파제리도
1: 天天能写我的学校

0: 라드 지게 라.
1: 레스네 터체 나가즈 센조 강가 송셰 리아 캡슈 스도문네 직쇼니 쇼르시.
0: 라게 디아 체바. 다제 람르기 시진 게라 디 첸당시 예바게라.
1: 아 레스네.
0: 디니 제도 시엘 하상기 거 얘기라.
1: 레스네 라라 어 터체 난 쇼이.
0: 아 저게 니 담문에 공다 냥냥도 시에 그러지.
1: 안나 와기 비어린라.
0: 라호.
1: 레스. 라라 터체 난 시린 자고. 음.
0: 라라.
1: No, Sinolin Geng and Junyang Huni Li Zenki, Chin Chin Chidi, Tolia, Central Mambuji, Nichi Gupin Nasha, Nganzu Central Konki, Chamilia, Pubuja Sila, Sugi, Kone, Rizubuyang Huni Li Zen, somebody Guji, Kuranki, Puyu Banam Zong, Gadon Chong De, Gasha, Gong Chong Zuna, Shuyu, Be, Chundangi, Ki Ula Namblinga, Tota, Silua, Kanga, Twenty Tobe, Toto Dawala, Ta, Chimila. 디네 시부핀존라 탄바사 시단라 치뷰라 탄 티싱키 초보나마헨게 촌야 샴키 송시디 퓨규탄 디네 레쇼키 셰바 춘불라리아 퓨제 삼튼 훈주타 티싱이나 치린라 탄 노블라 덴진라 코나 촌야 이네레 퓨규인시 손나샤라 今天可以提供一套了我们去先出军旗下的誓言学院狂年里面做用的看不起但恰了你为给别吃不起去梦做土金地呢下周的切赞第二可以送谢谢日归学姐我们呢我们应该创业去解土金这边没有对学院是送那下 这个人连续要进了我们这边吃不起人气没做推荐的呀亲爱的大米生意里前规的是我的前三天给提的现在给那提对于里前那里修改皮革和修改了没对年我们这边用不低头的男孩学员款呢可能也呢给这种车里像车里冲出那银可能去进不成对了他进不能不停住了 两相机送些的，朋友也是送那下了。咱对，他这学员款呢，李千娜了肯这学的送那些。李千天这个班安昌的人民呢，连火给估计出给金啊，短短古谈出给送啊你出出，出给你古连我安个谈出给你给出短短一了，可是看给李千。 希望在学校里前那里学业得不名度三百人呢，李前去清真基地 CTB 歌声传情 CTB 安阳婆尼西他，看看他的新西兰新学院被邱英克的五脏与卫生家票给吃了，西北脱离呀，且这股能够一年个学位了。我最先找一些来看呢，这些天不来他，当我来湖南念了票姐，弟弟他当用被这些名队学位是送难度。 前面就在你在那里说难看起，先从西格斯康巴内边记录了他西格斯拉怎样相遇被次林全被了困难你给巴山那个林南边培育了江北，这是不是被松懈地的故事？姐，旁边吉他，赶紧来我那个创业，别难送。

0: 오시베 따기요 치구구유베 코든디 나돌이야 대나물와라 따이당 이루기 찬의 슈버이나 진주기 무이 나탕 마니라 영주 서이 슈버디 카레 모르바라 진주기 나마니라 영주 머슈버 탕 아이 타젠디 신도 모르바라 제장 무이 인베 나마 아숨레 치다기 따기요 모세지다 신도 모세지기 따기요니 치구구 여바디 대나무르와라 푸이 가다 바사시라 진주 낭대 유메기 왕게 기부 럽진 타송기 따기요와 치구구 여바타 무이 아마 숨레 진주 낭대 유메기 왕게 모타 신도 모세에게 따기요와 치구구 여바티 능신 머니 나다 라숨레 진네 진중 낭제 유미라 공부 시에탕 니네 민시 이기 포무소 강탕 강 체미라 대제 라양 머닌레 가리고 워르스나 교머니 체니머니 체미머니스 다숨기 요디 치구구 요리 대골로 야이나 자와라 딘데 숨으로와라 머니 교탕 체니탕 체미 타탕 숨도 뜻이 지강 이기 차네 나돌리야 된다디 땐낭바디
1: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계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종 럽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표기엔 다주 리비에 콜라 치디난 시게비에 세나 엽쇼
0: 머니 교탕 세니 당스 숭배급기 통매 머니 치두가라 통매 머니 디 당안돌라 카드 떼는 거 베스나 교 머니 당 세니 머니 체미 머닝 제기 따그 이와 숨부디 치세 유디 강이민디 대나머와라 퉁을 토라 공동 오드 송스버 능신 따 숨도 이와 치외 진주기 머닝기 이기 나라 라숨라 시버와라 디 제라 충외 교탕 체니 체미스 숭배 인주 디다게 당한돌라 튼다 가르 때머드 바스나 이와 이위티라 예괴베 딱 이외 남당 디소스 민장장치 난돌라 떼나머드와라 다 디지라 충외 타시 두가라 디 타디 튼다 가르 때머드 바스나 니직 때머드와라 니직 때머드 다 디지라 숨도 돼 로라 숨도 되스 숨배 숨디 교머닝탕 체니머닝 체미머닝 제게 딱이와 숨라 치고바디 장기 제장안돌라 떼나무르와라 도르디나 다 숨도 이외 진주기 이거 주부 텐돌레 진주 낭대 유메기 개발라 떼제 로라 폴라 기부 름딩 타숨기 따기이와 탕 뭐라 뭐탕 신도 뭐 세게 따기이와 니 치구구 유바디 떼나무르와라 샹 진주기 머니 나라 라숨레 진내니 진주 낭대 유메탕 니네 민시 이기 강탕 강체민라 대제다 머닌레 교머닌탕 체니머닌 체미머닌제기 따기이와 치구그레스 따제기이와 치두디 안돌라 도르당 대낭바데 로알라 시바디 근데시 다게라 요와 치구구기 메기 튼다디 네 콩어 슈버 능신 샴데 진주기 이기남랑의 주유도 교배 민시 이기남라 추치더비고네 죽바 시에베 겁레 낭두디 레그레 로알라 디디 안저 십진 차외 토안에 야지 피걸 룽틴 샘바보 남라 모두 슈초그리 쪼라드 카레스나 닌두 템나 섬제 내대야 이 구구 유베 추지 두두 잠지 모두 슈바 잠이 와라 진주 따기 이외 꼴라 내 모두 슈잠 타가시기 샴라 내 진주 따기 죽베 꼴라 야이나 我对汤这些熟悉的经常大家就不喜欢来今年多点把汤你呢给把喜欢是要你要的如果了今年你个男人汤段子多点把喜欢吃到给男生第一个了也呢我对汤 这些就收银大了。哎，多点白胳膊，到了肯定送不这边是那。太阳七八西七天，看了九七看个七，七打九七，七七七是送给七刚送给团呢。按照了多多给南北团呢，团大的点那么的，谁不学会呢？今朝个一个就不提建议，我今朝个一个谈招了。 다랑그 주위도 교배 민시 이게 남라 제법 멘저와 에 남바 시시고네 주구구 예배 튼다디 안절의 야이나 대나마르와라 치강 수무디 머시 코데버 레데 안저 대야 모두 두두지 다 주구 제바 이나 태양 제바 시치디세게 치강 당부디 안절의 야이나 진주 이게 주

아마 미직바 시부 소소 카레 카레레스나 지강이버 다 숨베 나돌이야 랭교 나머데 대낭네 지강이베 통마딘데 송송하라 강라 죽지 숨어데 강라 죽지 세게 인도 디게게 진주기 이주부 디게 랑 주위도 교배 민시 이기 강당 강라 죽바 집에 추 신구구 예배 집바시 당보디 너댄 바 체버로 와라 난니바데 강기 체송보데 강기 체시 송베 인주 디게게 진주기 이기 테다 랑 주위도 교배 민시 이기 테당 테라 주구이나 주버보 진주기 이기 강당 강기 주발 치기 위에 신발 구두디 제바시 니바 임바디 너댄 바 체버로 와라 다 지강 니베가라 치다 죽지 세기 인주 디게게 주버보 진주기 이기 주부 테다게 주유기 민시 이기 대당 테라 주구이나 대추시네레 나당 탁시엔기 나바 강당 강대부도네 주구유미시에 바치규디 제바시 숨바디 인바 도대마 남아르바라 나타마디 지치치 세게 인두 디게게 진주기 이기 디게 민시 이기 대당 테라 주바보 진주기 이기 대당 테 단당 탁시엔기 나바 대당 대대부차네 주구유나 고바 강 주배 체도 랑의 주기도 교배 민시 이기 남라 주바 치기 유메디 신바 치기디 치바시 시바디 인바디 나돌라 떠올때 남아루와라 제다 진주기 이기 주부 티게에 문주기 이기 당 자와라 다 치바시 시고네 랑의 주기도 교배 민시 이기 남라 주구구 유바 신바 치기디 개치월 시제 진주다기 주방 원수 머슨 콩라 치바시디 너댄베 나발라 떼제 나돌리야이나 떼나무르와라 콩기 너댄베 치강 숨부디 오르탕 제시 쉬바 규제 난주 진주기 이게 근대지 이네 치바시시 고네 랑 주위도 규배민시 이기 남라 주구구 예바디나 켄투바드와라 리젠디낭라 네 진네 진주기 이기 주부 디게 치다도 다게도 치다르 이와 치구주 고려야이나 모두 슈바탕 시양 진주 다기 주부시에벌레 도덴바 진주기 이기 진대시 이네 제바시 이시고네 랑의 주위도 규외 민시 이기 남라 주구주 댐베 치강순부 개골라야이나 모두타 제시 두두지 슈투버레 리젠치메 남라 네 치바시부 소솔 낭세기 이와 체제 야지 퓨걸 농진 삼바보 남라 모두 슈두 예배 퓨걸 농진 삼바보 남게 두더도 세나라나

0: yin gui zhi suo ge le dun tie ji ge ru cha gu ji gu lo ma san long dian wa zong ni lo su lu ji ge ge ju ding sa bu dang ni cheng su sa de ji meng xi lo su sang ji sa ba de gu tian ju ren ang niam du suo yun qi xu ng er bei qi ru dong wa ta xiao ka ge gen zhi nian du dong wa lo zhe tan kim san ji suo jie ge nü ba dun bi kang li qi di mi suo yun qi bei niam xu xia bu qi gu lobso kejin ki ningto tarbi dongwa ta gegen ki chile changze thor dongwa gegen ki topta gelen la shungnu gyagwa che che ti byujung sidem mi na tibe mangwa lo debyungang lobso le dun chui shu gyur yi gu chi gu sa gu ka ta ji yu de ka ta lobso ka gi jigzu gi gen sun la shungnu gyab ti sirdib ningto la den ni dang zhong yang ta ge si ji gyab khang gi ji yu tab ju gu ji tun gyu ta pen nu tun gyu ro gun di dong gu si den gyu lobso bu ta zhong yang ji kun un yu lian kang shung du kang 杰克皮居鲁乌林、努尔西部、北京重庆、甘肃新津、北京革命六千世纪建国陆军旗、北列当县党员。时代峰塔、李书雷、王小红、吴正龙介、孙多培培。新疆塔重庆卡塔，切尔西老贵重庆嘞。新疆团结组织目的：中央塔革革命陆军节约前吧，节约民满族吧。中央门卫陆军节约前吧。罗素部铁道革命陆军塔。 계급계롭지증중기 공기 당기 금리주비의 중상승 최소 팅시비 공통 락다르 통교 딩섭 시바타 지켜주지 시진핑기 변종 리듬고라 낭비 남시의 개진타 뒤럽사비의 당기 표정 특주 락다르 통교 제바 모튜네 딜링타 공비 중캄 타삼 돕지르 동화 제기 퇴진시 텀지 야부제디 롱아생기 차크 종합의 퇴급수 지소 링로 팅럽젠기 변종 사바 주준 제규로 군디 후르타 동괴 지송규 王沪宁拉萨冲击他我里是贵族平民的德行能够基础电令他米利团体滚地土堂他的门处陆域人的松用所引力最拉举论那么谈接机米利卡给连接盲作他就没别的能源王沪宁给平均用完了我们了平均电令用完结果这么大的平均用为浪子团结前年基础就用给蒙西电土堂他团结电令给切不西他基础给那么三电土堂 米利团结人让给米利卡给迷茫给宋氏影片当中年龙家坦学民行宋氏当给迷茫了团结内地前年乐平重置托把他配了协会经济当年龙团结团结宋氏抗中沙托了南沙拉瓦德被军队中华坦宋氏接吧永宗坦片这预备过年中华米利集团错别独西电都动华坦中华米利集团错别组用给提炸罗布索亚乌别话米利团结亚团结这么老大的团结亚乌接吧
1: 沿用美丽团结亚团结北上区组用丁色七八七七区让给给区路中国建了马拉丁北国内滚地动画团区路下团区用陈平建了兄弟家北浪家的青年培育南天天年基础人路给基础团曾经用去了这段三米七八的七区培育给陆剧设定一些团那些微博人力学校所给松江团培育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
0: 사베 타다르 멍초기 자주라 군디 동화타 유주 각도르기 춤제 사덴타 야기 동화 타삼서 괴기 멍시 지괴기 조정라 흉능 야화 타삼 멍초기 튠기 소외 자겐 렉소 동화 제체디 미리카기 멍소남 나레 대신 기베 소화식 기토바 제괴시 송유 왕후 님기 단통 너리서 괴기 시주 레군 소뱀니 너리서 괴도 예비 개용 시주 기원유타 표랑경총 시주 오유 我们社会及社会委员提醒社会立功及立即把的新能源李干杰德西布拉皮布罗学院第一个立功的皮布尼斯学院用当给罗布杰罗布吉塔西进罗布林给院长给松都新学院毕竟都工作起了中国中央七岁局局员委员中央当给罗布杰罗布吉结合西进罗布林给院长蔡奇松都的学院马赛松谢亚纳瓦西 空气习近平给德罗萨别中国开学电别基础人路的公布罗布中堂拉达丁斯皮巴塔当给罗布这列天国的基础习近平给南西开心罗布中堂拉林达的话电给你给特区人心给推你阿尔维西多丁斯皮巴 송교니 타

0: 직도 도바 지바 당기 롭제 주민 당인바라 슝뢰 야바 당기 롭제 통매 섬드윈 로라 덴보르니바 로자 덴뷰 야르게 쯔네타 사르지 사르트 지바 제기 디럽 사베 당기 롭제 리드윈기 남바 사바 균제 메바르 되티 초용네 당네 용나 균신 휘명한 군디 동화타 락삼 남다타 타르친바 겐지 쿠르와 제기 장제 토웨 리지베 봉가 주용 제바 中国南北停留间电脱江最突破了，官地动画建议起，罗州塘督促技术部关系，认真能源。蔡奇义，当给罗州的，当给罗州塘，连接把罗州市中的运输组，当给三六级别中路特殊级目不开心建议被暂停。习近平主席习近平给，短期头南北松懈开心的工团，罗州塘六连顶色到我塘。习近平给登速公布罗州塘六连当天。
1: 罗江十多塘新旧铁闸，前置江区建给铁，我们拉密闭短跑塘，短铁都解决。当给解读西电面的索江塘，当给解读特区部内罗江塘，城里新旧给九寨头的东区松地藤色片地，当给三对日本雄鹿给罗江塘进塘，东西给罗江塘进，建起周边绿化索江塘进，日本雄鹿新旧塘，其他罗江塘进解决。
0: 习近平给第六十三届中国科学代表起草人路的公布了马拉坚塘、日南坚给新旧塘，前置顶色七八塘，当给日本雄鹿三对给皮林塘、六连孔培给解锁塘坡的人田，日前苏用绿色动画。中国人大学界马拉组把了官地动过，当给当给六只列队了巧用的古迹七八塘用塘，匈奴家规八塘，人不卡给邓伟给，当给六只硬瓦塘，当给六只的土塘七八。
1: 当给罗布的组装起步建议，简直做团军领的机会。罗布的南北军区偷偷爬了松土，他用它国际参加的联接把它，西电面的崩卡组用起手切了动画。多西金当给联接建设了路团军接把，具体组用它，集中组用起手切了动画。日本卡塘日卡给当给罗布的军用的，也团用了了，军地东归西南的能源。第个来五年八月十，俄罗斯北城市三区来运把了。
0: 他六路对图让给给俄罗斯用户电表硬盘瓦塔，满足所组内客户了，给来旅店充裕。他六路对图给用给极端级别文字用户过了通讯了，基本日志极端加密信息的信息的推送列，加些西沙端盘了去。俄罗斯北给最十四站选拔马红兵去，六路对图给用给车队用户过了通讯了，去国塘端端国际信息的推送列，加些阿萨松帕瓦塔。
1: 拍摄团队同步列，加些内送车接拍了去。车队一列电呢，给南给内塘拍摄，加些车跑瓦塘，南镇门锁给内塘拍摄塘，再就加些加些足迹车接跑瓦。我们在牛松给增大加些，加些国际客团车送拍了越级送去不是。马红兵去，罗队图给用给简单级别文字用户给人机拍摄，打的信托了签约。昨年让给给编剧人秀七瓦塘，孙秀七位。
0: 罗队图几千年电不越不塘，三百塘六百九十五配件周边那么均匀投票。推送数人工跑瓦塘，跟我们进入的基础不拉，气象运送派出去瓦索也有点紧张。俄罗斯用不盘内用瓦了，地角的旅店解决。罗队图改用给简单给级别文字通过过了通讯了，基本是的，松动松紧你去走过三百地推送的，加些几张阿帕了去。 国外给俄罗斯东归宿舍近郊些年，所内客户给通过赠送签约，给用给东归客户作为人，接受赠送团，连续给通过过了通讯了，日期触动送给出去什么的推送列，加些端查出发了去。车站地堂给通过过了通讯了，接着年通加堂过不去国际什么的推送列，加些九十给发了去。俄罗斯部文字司长宣布，唐在复议，罗队图。
1: 阶级特区连接开线团聚了本地动画塘，满足格兰塘绿色动画。三年俄罗斯电表按科尔基接把了本地动画收一天，俄罗斯戏剧卡基改善电表内部团聚。南国阶级动画特区基线内，他用它马脚阶级动画塘，再聚了本地动画了，军团本地动画。俄罗斯塘五十团聚了起，南国了本地动画戏剧日本人把三对六点七八。 俄罗斯门外去，加多三个协议，加么东差跌破得比女吧，准备也不接现的，忙出一马交谈，出面再去了，官地压力还不当越级送去。第个来五年八月廿九，三月十二日，三国边，给自己给康雄空军那儿得归托他们五连联系到七八的行呢，他来到我他们连出边跑了。
0: 중앙 캘리기 튕기 니르경 댐뷰트 뷰세 렉소친보다 코르규 남바 댐뷰강 렉소친에 개보 동보로 고로 통주로 직지시에 동원주로 중화다 댄샤 교노 람마조 시세 퇴송리 개제 시상아 반의 중유 개세 직급강 슝콩 교노로 더구 도다물연기 경고로 위해 로드도 중앙 캘리기 젠로 나소다 댄기 미배 정신라 카데 후르다 장리 균투 폐기 용화 제유 센세 각주의 기뉴르세 제교소 동화다 튜레기 괴바타 초주 사바타 레베 초소 비게 침바 슝콩 마사타 슝콩 킬레교르주 균투 띵서도 동화 예급기 레저 개진 조준라 뉴슈 유괴 군디 동화제 종유 지종유 로메토 중앙 킬레기 변쇼 고르교기 네법상보 사딘도 동화타 뒤메 사르투타 각제 속신 락세기 각주라 군디 튜레지 유르진보르 띵섭치에바라 군디 예급기 레저 개진 조준라 군디 Kele tige longa chen chonga be chargui denbib ta lagdara yakbu cheba. Rego sabi shungkong yunur ta shungkong kele gyurju chuxi buze tobyo goni lagdara cheba tamzi yakbu cheba. Gyabkong zuwe nyanka ngayongko ta sewa tabju dekyurgi genlin nyuba torodongwa che che yuyin basi. Dige legunne bebe nensu sagui bari nyechara gyakab chwedi ulen ne shido chungwara. Mingay para nyedong nyizadu lu logorgi pusu kusab rishu chi nyedong dungyangab chunga ji simba ta. Chi nyedong dungi chokson la shibshir denpip che di mi chi nyedong apche chuchu la che simbashi. Nyechara gyekab chwedi ulen ta nursi bhi tatubatim che ni. Nyedong nizengi lo ne nyedong nizabshi lue para gyebe chugu manchara ki posu kasab tongmar rishu che sam chokbe tuisu di nyedong nizadu lu dao chungi be se sumchu sochi nyin para nargan che kyun inba ta. Rishu cha yin ta tunbi chugu manchara ki kimda ki denpip ki tuisu nang tongzhu po ta Gechin, Xinxin Zhinbei Sidun Xipshu Dibuje Gyuti, Pusu Kusab Chechin Totam Mala Nangzui Nye, Nyedo Nyi Zengi Lo Nye, Nyedo Nyi Zibshi Lui Pargi, Nargan Rishu Zhulam Nangshu Di, Chengu Dara Pusu Kusab Rishu Chechuk Yubashi. Rishu Chebe Tablam Ni, Chato Ni Rishu Chechu Zohor Che Di, Rishu Chegen Ki, Dongzhu Bota, Gechin Lede Ki, Pusu Kusab Yi Cherim Chungchung Ham, Yana, Chugu Manjar Ki, Timdo Nese, Xinxin Ki Sidun Xipshu Lede Gyuti, Pusu Kusab Rishu Chigui Ki, Pusu Kusab Chetin Totan Mala Nangzui Nye. Nga Yi Changwe Su, Nyedong Nyi Zengi Lo Nye, Nyedong Nyi Zabji Lui Pargi, Nargan Rishu Zulam Tu, Rishu Chichu Yu. Chawo Ki Rishu Di, Chugu Manjar Ki Temto Nye Se, Xiang Tan Chongde, Sishung, Ki Sanye Sato Tu, Zub Chogu Yu Pari. Rishu Chigub, Gyunden Ki Rishu Rukowe, Chetin Ta, Jeshi Yigri Kodun Chigui Bata. Pusu Kusab Lamlu, Totam Ceshi Shilsung. Rishu Chigun Ki, Chugu Manjar Ta, 대신 Rishu Chegen Ki Jiyu Chechen Chi Guiba Ta. Chugu Manchar Ki Gebe Suri Beng Yi Ta. Chungmi Timto So Mengxi Jishi Kodun Chi Guiba Ma Si. Guihu Tar Rishu Chegen Ta. Chugu Manchar War Ki Sokyon Chi Wa Denge Ki Chimnu Koju Jishi Kodun Chi Gui. Digli Gu Nebebe Nizu Sar Guiba Nichar Gongso Chebe Geyong Ki Naksa Ta Zatang Ki Zinze Letun Sondyo Tong Nishido Chungwar Chingna. Longa Chen Ki Char Gui Jubshibe Shing. Rangge ki nagle cinze yartun ki liki bwisi gaja chukchu rinyi simba ta. Mwenba chi na longa sen ki chargui chonga bishin gaja chukchu rinyi simba chakuchi. Sargui be yungwe su xingzhu jimdun ki kechu chishu xingni gikta namba yinba ta. Tienang nebyu nuse kukchu te jubi jikche yu la nuyu sabi salo chukur yang yu batong yu. Zhongnan nagle cinze lopchin hunan xingjin nagle jikche su chun lakze simchu dine yi chukchin liao kai yi.

0: ཁྱི ཁྱི དེབ དུལེན ཁྱི ཤི ཉི དུ ཤི དང ཚང བར ནོམ དེ ཆེ ཤིང གི ཇེ བུ ནུ ནང དུ དུབ ལ ཉེ རམ གི ཤིང དུ སེབ དུ བེ ཁྱི ཤི གི ལོ ཇུ ཚ ཁ ཤི ཤིང ཤིང དུ ལ ཤུན པ ཤུ ཁ བེ ནེ དུན ཆེ བ ཐག ཅུ དུ བེ ནོམ དེ ཆེ ཤིང གི ཐུན པར ཡོང བེ དིང ཤུ ནི ཅིག ཆེ ཆེན པོ དེ དང ལེ ཆུང བ ཙམ མ ཡིན པར དང དུ ས ཇུ ཐ ཡེ སེབ དུ ནེ བེ སོ མི ཚན ཚེ ཡང དུ བ ལེ ཆུང བ ཤི ཡིན
1: Namo Chedingi Yangdang Dineto, Tura Pigurkin Dogta Dineto, Tandal Kingeni Sensibodini, Yalundinu Kumpuget Namki Sangurin Yamda Dizis.
0: Digle Wuni Pepinisu, Yiren Yanjurki, Sin Shunin, Nizu Bewarsina, Yiren Chakse Pungdi, Hadamu, Ambi Ye, Jungian Chiyapu in Yintiri. Kesi, Adi Yirenki Mungshi Dixeki Chigula Mingne, Chaju Bewina. 이랭키 작제 돕쇼기 의샤르 서퀴기 도놈 칠동 까고 쳐주 마세 서퀴티 도놈타 정중 수요랑 록슈 변주르기 멍시 직제제라 동디 동교 인시 조여 버시 이랭 이슬람 최소기 최빈 칼리바부 인인 티리 허르무즈 소가기 투부 먹주 공기 넘버 라르소 용미시 제타 공기 먹주 티 네로 균센 하찬세부 인디 양나 미창으로 여바타 양나 수단 강시라양미 계시 이랭키 서구도 유비 도놈 칠동 지도 제바이나 계급 신다기 경 도놈 칠동 지도놈 칠동 지도 제바이나 계급 신다기 경 도놈 칠동 지도 제바시 계시 이랭키 대자 개념 모습시 서구 능구 개멍시 직제 강시 인수 대자 용미시 어리 먹부 매변의 수호 하르모즈 소가 신의 대자 용톱 지주 유버시 하마시 사르도 괴베 고지바 하야이 진주니닌 랭겐 쿠르치 개념 담시에 팅 당법이니 하마스의 명예 랭게 앙탕군이 이스라엘기 가샤서귀라 막두 자주 배삼 조교디인바다. 대낭 젠주타 마르스의 배디 참조 제바다. 이스라엘 가샤서귀니 초용리 시티 자주 수유바다. 뒤송 가샤서귀기 미주 링루기 조교를 당연 제변 뉴바 라르스 제바마세 여준기 피림 교수 동교 수유지 니세 제바시. 하야이 팔레스타인 쇼카카기 체마 계제 쇼리 제바마세 미리 직시 개준 람스 조규 제비 제바타 디존에니 망주 자든타 미리 기 튀몽은지 기 멍시토 팔레스타인 징주 저수 결제 제규 디마시 신슈니닌 어리 总统 트럼프이 이랭기 하르무즈 소가토 조신라 메다 약텐제르 어리 이랭기 삼바함 야나 로칸식라 바르도 치밤 야나 자도르 동규기 대낭 더그렌 총기 능구타 대신 타고르기 직제 디리 수유지 주유버시 대공기 인진낭 트럼프이 단통 어리 이랭기 고찬 서워기 닝드 지구라 강교 동티 동시지 캡자 쳔버시 이랭기 치지뷰 진서바 바자 아이 고찬토 닝드기 제고 강롱유바 케네 마치바마세 어리 조기 고찬라 눈주기 주실링 와티니 이랭라 진수 차지 칸야서 수바섬 시지 주유 이런 개망주 직제라 바도르 체규 지구 폭지 계지 마주 도놈기 투제 총소기 인공 신주니닌 죽지급 계제 숨잠 바로 여보시 디글레군의 베베네스 신주니닌 어리 总统 트럼프이 지튼 당타 망주 당기 동주 원톱기 자튼티 겐다네 배왕기 다오구바라 계제념지 세슌 레삼족비 내주 튕규 레지주휴 디글레군의 베베네스 어리 전시기 추진 제비 Venezuela 总统 Maduro 新去年 纽约洛克月结成年纪社会侵犯图 Larian 侵占了对马塔侵犯期年度年则对流导出被刺激年数 Maduro 拉接别只有军速直接解决缺乏解不是年底的二零用期社会内用为 Maduro 拉解决期间主张拉给侵犯期切入图都总线的归他们结果别话塔 Maduro 当前车门泥土流水动归被热化对马塔 어리 치조라 막도 티주 제삼 조규 리뷰 제휴 웨네수엘레 망소 야탈하기 년티리 웨네수엘레 게사 자나자스 종기르기 대베 당신식도 도중진네 어리 콘츠 타바르 강냐 제베 웨네수엘레 총통 마두로타 콘기 군다 르주 동괴베 제와 동괴버시 디글레 군네 베베네수 페루 년조르기 신슈니닌 네세베 와르싱나 계급 디게사 레마 예드 강식라 년티 토링 메쇼르 유바타 mi kangsar chebama.

0: 세 소탈 럼부 까고 제비 뇽탈이야 미주 게람도 쇼르여바타 테낭 나나마 숨베 미나양 수여바시 생남초 공세선 유르년주 쇼겐 된제 원계이 리젠겐 원난게 계산되기라시
1: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1: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2: Chakto gupe chijui, mu chi shuze lembar chi.
1: Mi chiki, zhuyangshi, gyangzhu checho.
2: Nyamzho rinu zhuwani, ngenji dende, yangcen shiki.
1: Suchu kang shiki, yuki minan, yongwa chi.
2: 미리카기